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The yellow light shining down. The yellow light shining down. The yellow light shining down.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We don't have those kind of songs anymore these days, huh? Hey there, happy Thursday, everybod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the 101.2, 101.3. Today is May 28th. Time is 10 o'clock, 6 minutes and 35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producer, EQ. Whether you a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also listening to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You can also text us as well at the pound 101.3 for 51.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tonight, and the second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So I mentioned this word in the intro, occupational hazard. Yes, occupational hazard.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 행동을 봤을 때, 아, 이거 이 사람 이거 직업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이 직업에서 오는 직업 때문에 몸에 밴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말할 때 occupational hazard, 직업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So when we notice certain habits or behaviors in people, we often say, jokingly sometimes, hey, that's an occupational hazard. In Korean, 직업병이다. Usually, we don't mean an actual illness by saying 직업병, right? We're talking about the way someone's job, you know, slowly shapes their thinking, reactions or behavior until it becomes a part of who they are. 근데 사실 진짜 의학적인 의미, 진짜 병으로서 약간의 그런 증상으로서의 직업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특정 직업 환경에서 생기는 실제 질환이기도 하죠. So it is actually literal meaning of 병, 직업병. 예를 들어서 요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꽤 자주 있죠. 많이 있죠. So chefs often develop carpal tunnel syndrome from, you know, repetitive hand movements.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무직이신 분들 역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 또 그것뿐입니까? 거북목에서부터 허리 디스크까지 다양한 그런 직업병이 있죠. So office workers deal with, you know, those stiff neck, you know, back problems, right? And the turtle-shaped neck, 거북목, 그죠? From, you know, sitting all day long. 그 다음에 뭐 소방관 분들께서는 또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So firefighters often suffer from respiratory illness, you know, after long exposure to smoke and hazardous air, right? 저 같은 경우 직업병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어폰을 굉장히 오랫동안 착용합니다. As you know, I'm wearing earphone on air for 2 hours straight.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어폰을 두 쪽 다 이렇게 착용을 하다가 아 계속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은 한쪽에만 슬쩍 이렇게 올려놓는 형태로 이제 많이 합니다. So I have to put on an earphone for 2 straight hours. So I just kind of start taking one earphone from one ear off. So have just one earphone on one side of the ear. 또 생방 때 2시간 착용하고 또 편집을 하는데 1시간 착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정도 이어폰을 착용하기 때문에 이 청력 상실이 약간 두려운 약간의 청력 상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So my case, my occupational side effect is from wearing headphones or earphones. Actually, headphones are better because, it kind of covers the whole ear part, right? But earphones, it goes directly into your ear, right? 요즘에 이제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파고들기 때문에 좀 더 그게 이 청력 상실이 조금 더 위험한 그런 이어폰들이고요. And also, I guess 이런 것들이 이제 actual illness, 이제 직업에서 오는 약간의 증상과 이 physical illness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직업병이 있습니다. So there's another kind of occupational hazard, right? The kind where your mindset follows you home. 분명히 회사에서 퇴근을 했는데도

회사 바뀐데도 어떤 나의 직업에서 오는 어떤 이 attitude나 어떤 tendency 그다음에 어떤 버릇 같은 게 이제 계속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퇴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어떤 증상 같은 것을 분석을 한다고나 할까요? Right? So if you are a doctor, right? Even when you're not working, you could kind of analyze other people's symptoms, right?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강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화 중에도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는 그런 어떤 또 tendency가 있죠. So if you are either a teacher or instructor, right? You tend to kind of want to teach people about something, explain about something to other people, 그죠? And if you're a designer or fashion designer, right? You overanalyze other people's, attire, 다른 사람들의 뭐 패션을 분석한다든가, 여러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분석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직업병이라고 할수 있죠. 두 가지 직업병이 있네요. 약간의 physical one and also mental one.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So, what is your occupational hazard? Or you can just say your occupational habit. It could be literal or the medical kind, right? Let us know about that. 물론 집에서 일을 하시는 주부님께도 분명히 해당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직업병은 무엇일까? 내가 그러니까 뭐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로 오셔서 채팅방 이용하시거나 또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답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let's be back after hearing a new order. This is Waiting for Siren's Call.

That was a new order waiting for sirens call. So we are talking about occupational hazard. 여러분들의 답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So I am asking this question for to all our QT님s. 집에서 일을 하시는 이 housewife 분들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What is your occupational habit or hazard? It could be a literal kind, the physical pain or symptoms that you have, or it could be sort of a mental, attitude or something that you cannot really get out of.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Because I listen to a lot of music, right? Sometimes I listen to music to find the good music, not necessarily to enjoy it myself. 제가 음악 감상을 하고 싶어서 물론 하는 경우가 많지만, my job is to find as many good songs to play as possible. So sometimes I, try to skip songs, without listening to it, in full. 다 듣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o that I can listen to more songs in shorter time. 가끔가다 그런 게 조금 저는 이 occupational hazard가 아닌가.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감상할 때도 있긴 하지만요. So something like this would be a good example of occupational hazard.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ransfiction입니다. 내게 돌아와.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Transfiction 내게 돌아와였습니다. Haven't listened to the song in a while, huh? 7582님께서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요 하시면서 신사동이면 내게 돌아와 이렇게. So I looked up the lyric, right? Since I don't have you, 내게 돌아와요네요. Since I don't have you, 내게 돌아와. But it sounds definitely like 신사동이면 내게 신사동 약간 홍보대사 송인가요? So, talking about the occupational hazard, 여러분들의 직업병, 어떤 직업병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So, we'll be back to talk more about the topic. 노래 듣고 와서 또 웨더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Sir Duke, Stevie Wonder의 곡인데, B 보컬, 아카펠라 그룹의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Alone in My Home, Jack White의 곡이었습니다. So what kind of occupational habit or hazard, as we call it, our cutie names have? Let's get to some of the messages. 제니님께서는 저의 직업병은요, 목소리가 크다입니다. 오랫동안 수업하며 생긴 직업병이요. 저도 모르게 작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자꾸만 목소리가 커져서 특히 공공장소에서 저희 딸이 지적합니다. So my occupational habit is having a loud voice. I guess it comes from years of teaching. Even when I don't need to speak loudly, my voice naturally gets bigger and bigger. Especially in public places, my daughter is always pointing it out. 그렇군요. But 하지만 저는 저의 목청을 사랑합니다. 큰 목소리에도 상하지 않은 저의 목소리. But I love my voice even after all these years of abusing it. It still hasn't worn out. 저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니. I started hosting the show, right? I guess the volume, overall volume of my voice has gotten louder and louder, and that's what my wife also constantly kind of points out. 아니 좀이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쩌렁쩌렁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가끔은. So I feel that way too. I feel you, 제니님. 하지만 또 이제 목청이 건강한 거는 좀 이렇게 아주 이 축복이죠, 축복. Let's put it that way. It's a blessing to have a very healthy and loud voice. So as long as you can do a little bit of volume control on your voice,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very positive. 신청해주신 곡은 폴 매카트니와 또 마이클 잭슨 이세 개의 콜라보레이션이었죠. 두 분의 콜라보. 이곡 말고 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Let's get to it. Paul McCartney and Michael Jackson, Say, Say, Say.

Paul McCartney, Michael Jackson, Say, Say, Say 듣고 오셨습니다. So occupational hazard could be something mental and could be something symptomal. Symptomal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증상적인 or just a physical, right? Medical. 영신이님께서 주부 직업병은 관절이 너무 아파요. 집에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허리, 어깨 아픔, 무릎, 손가락, 손목 아픔. 점점 더 아픔이 심해집니다. So occupational hazard of being a homemaker is definitely joint pain.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at home, of course, right? My back, shoulders, knees, fingers, and wrist all hurt. And the pain seems to get worse over time, right? I think homemakers need to do a lot of things and requires a lot of, you know, different motion. So it's no wonder, you know, they have aches all over their body. 하나도 이제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주부라는 직업이 정말 이 극한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998님께서도 Good morning, 이규피디님. 저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 초기, 손발 부종 등을 겪습니다. Oh, that is just so sad to hear. So 3998님 says, I do a lot of document work. So is a lot of office workers, you know, they have to sit down for a long time and do document work. 보통 이 문서 작업이라는 게 참 이 아주 참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요. Because you are not really moving yourself at all. 그렇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That does a lot of harm to your body, I think. So due to a lot of document and computer work, I have to deal with things like carpal tunnel syndrome, also early stage of cervical disc problems, and also swelling in my hands and feet. 와, 손발 부종. 와, 맞아요. 다양한 또 어떤 그래도 이제 치료하는 약간의 그런 기구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시면요. 와, 오늘 참 여러모로 힘든 어떤 직업병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Lucid Fall입니다.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 라이브 버전.

Lucid for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였습니다. So let's get to more of your stories, occupational habits or illnesses or symptoms that you have. 1232님께서 제 직업병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다니던 미용실 머리해 주시는 분께서 그만두셔서 미용실 유목민 됐어요. Okay, it's not exactly my own occupational hazard, but recently the hairstylist I used to go to quit, and I have become a salon nomad. 유목민, 얼마 전에 노마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거의 7, 8년 정도 맡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분은 어깨와 목이 아프셔서 그만두셨는데 스케줄 조정차 요일을 줄이니 또 손님이 너무 몰려서 도저히 치료가 안 돼서라고 하더라고요. So she quit because of severe shoulder and neck pain, and she tried reducing her work days. But it ended up being clients, being even more crowded in limited time slots. So she said she just couldn't, properly treat or recover from the pain anymore. 그렇군요. 얼마나 또 그런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헤어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얼마나 어깨와 목 정말 집중적으로 손가락도 아프실 것 같아요. 와, 맞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그 헤어스타일리스트 찾으셨길 바랍니다. I know it's not really easy to find a hairstylist to your liking. I think finding the right, stylist is always a blessing, I think. 정말 힘든 일이죠, because people tend not to wanting to go to different stylists. 그죠? 뭔가 이렇게 여러 스타일리스트한테 가는 것을 좀 선호하지 않고 내 머리는 그냥 딱한 사람한테만

내 머리를 잘 아는 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I think I exactly know that mentality because you know I've been going to this one hairstylist for the last 5 or 6 years. 큰뭐 이유가 없으면은 다른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안 찾을 것 같거든요. I think that's what most people want as well. But to have your hairstylist quitting, that's kind of really heartbreaking to say the least. 꼭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또그 헤어스타일리스트께서 또 이제 그 회복을 하셔서 복귀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전화번호 받으셨죠? 복귀하면 문자 달라고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Make sure to have her get back to you. If she does, you know, come back to work.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이렇게 느끼셨나요? 1232님. 준비 없는 이별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또 만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녹색지대입니다. 준비 없는 이별.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문자는 샵 1013 50원이고요.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ng request stories or shout outs, send them all my way. So kind of a, I would have to say, fascinating world of occupational hazard, you know, both ways, you know, mental and physical. 참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도 많고 이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주는 여파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참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uge influence that our occupation has onto our daily routine. So it even affects us in a kind of a huge way even when we are not working.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는 저는 숫자를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릿수가 안 찍힌 숫자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군요. My job is related to numbers, so I feel uncomfortable whenever I see numbers written without commas. 그렇군요. 그렇죠. 코마 없으면은 불편하죠. 이게 뭔지, 뭐지? 라고 하면서. 딸내미 수학 문제 같이 풀어줄 때도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시나요? 인도는 콤마 찍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숫자 3개마다 콤마를 찍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처음에는 세 번째 숫자 앞에 찍고 그 다음부터는 2개마다 콤마를 찍어요. 제가 인도에서 몇 년 살았는데 사는 동안 좀 큰 숫자 볼 때마다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렇군요. Didn't know that. I even noticed myself adding commas when helping my daughter with her math homework. And did you know that India uses a completely different comma system? We usually place commas every 3 digits, but in India, they put first comma after the 3rd digit, which is same as us, and then every 2 digits after that. So when I lived there for several years, I was just so confused every time. 그렇군요. 상당히 혼돈의 도가니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죠? 와, 잘못된 계산. 만약에 if you had to like deal with numbers back in India, 인디아에서도 인도에서도 이렇게 이 숫자를 다루는 일을 계속 하셨더라면은 상당한 어떤 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콤마 찍는 거는 참 이해가 가는데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건 대부분의 분들이 콤마가 없으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신청곡으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 부탁드립니다. Step 3 다음에는 콤마를 찍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군요. 또 재치 있는 선곡까지 해주셨네요. 퇴근하는 프로도님, 네, Here we go. Step by Step인데요. New Kids on the Block이죠. 들어보겠습니다.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태그나는 프로도님 신청곡 and along with her story of getting really confused by the India's system of commerce. 정말 헷갈리겠네요. 진짜 생각해봤는데 너무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요. Even if you are professional dealing with numbers, I think must been a very chaotic time for you. 소희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어디까지 가나 봤는데 스텝 5까지 가네요. 그렇군요. 스텝 5가 뭐였습니까? 소희님의 혹시 직업병인가요? 스텝 몇 가지 가는지 세어보신 건 혹시 could be attributed to your occupational, I don't know, mindset 아닌가요?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Okay, let's get to some more of your story. 뽀우님께서 작업병이래. 직업병은 아니지만요. 카페나 베이커리의 이름이나 메뉴 또는 전시회 캡션, 그러니까 작품 설명문 같은 데서 오타 이상의 오자를 발견하면 간절하게 수정하고 싶어집니다. 근사한 곳이 그런 오자로 가치가 확 떨어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I think if you are especially in the marketing field or you know if you are in the designer design industry, I think that could be the case. 근데 그런 직업은 아니신데도 그런 직업병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와, 그런 직업이 아니신데도 그런 직업병. That is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o, Bonim says, it's not my occupational habit, but whenever I see a spelling mistake or, you know, in cafes or bakery names or menu items, those kind of things, exhibition captions, right? I feel like I really have this urge to correct them, right? 아무래도 그런 오자가 생기면 굉장히 내가 상당히, 뭐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상당히 가치를 느끼는 어떤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에 그런 오타가 있구나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울 수가 있죠. I think, especially if it is something that you feel very attached to, I think that could be the case too. I think. 좋습니다. 뽀님의 신청.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을 되새기며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nDiscover segment is meant to uncover many lesser-known indie gems in the India Korean indie music scene and have their music be heard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That is the objective and goal of this segment. 좋습니다. Before moving on, 박은도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와, 늘 느끼지만 선곡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 좋습니다. Mix of Korean and non-Korean Western songs, a beautiful playlist. Always felt that way about this show. 저의 선곡이라기보다는 저희 큐티님들께서 보내주신 걸 그냥 저는 틀어드리는 거라서 큐티님들의 선곡, 칭찬, 뭐 하루 이틀 받는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감사드립니다.

박은도님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수 있을 때 신청곡 좋습니다. 그럼 오늘 Let's get to our first artist for In Discover segment. Very interesting band name for the first artist, first In Discover artist for today. On the Rug라는 밴드입니다. On the Rug, interesting band name. Rug는 저희가 이제 그 카페트 까는 러그 있죠. 러그 위에서라는 이름의 밴드인데요. It's according to their description, it's a creative crew that produces music and visually captivating art inspired by their own wide range of influences. 70년대, 80년대 사운드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와, 연주력이 상당한 그런 밴드입니다. 연주력만으로도 정말 이 곡들이 들을 만한데, 이 송라이팅 역시 굉장히 탄탄한 송라이팅을 자랑하는 그런 밴드인데요. On the Rug인데, 노래 제목이 I Rug You예요. I Rug You. 난 I 서울 유가 생각이 나네요. On the Rug의 I Rug You. 서울에서 I 서울 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같은 맥락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one features a vocal named 정욱. This is On the Rug. Song is I Rug You.

On the rug, I rug you with 정옥이었습니다. Very nice. 독더미님도 아이고 참나 너무 잘하시네요. Right. 제니님도 이분 도대체 이 분들입니다. 분들. 독더미님께서 Earth, Wind and Fire, Bruno Mars, Foreplay 등 많은 뮤지션들이 떠오릅니다. Yeah, I could definitely see that their music draws inspiration from very essential artist of the 80s and 90s. 80년대, 90년대 이 정말 팝의 정수를 들려주는 아티스트들에게 정말 훌륭한 자양분을 잘 받은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Very pop sounding track there, right? On the rug의 I rock you. 스카프 들은 낙타님은 인디가 아니신 듯요. 이렇게. I mean, there's the distinction between indie and mainstream. It's just very blurred now. 그죠? 그냥 실력 있는 밴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n the Rock이었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artist. This is a singer-songwriter 미진이라는 분입니다. 미진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소셜 미디어에서 이 곡이 꽤 이렇게 잘어음 이게 바이럴에 올라탔다고 하나요? 그래서 많이 들리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근데 미진이 is a tune-up artist, meaning that she was selected and sponsored by the CJ Tune-Up Artist sponsorship.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미진이. The song is Red Book.

미진이 Red Book이었습니다. Such an infectious vibe, such a positive vibe with this song. And I think we talked about songs that use a single chord. 코드 하나만 쓰는 그런 곡들 이야기한 적 있었죠. I'm not sure if this song uses just one chord in its entirety, right? But 약간 그 코러스를 보시면은 그냥 거의 이 화성의 움직임이 없지만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Imaginative한 그다음에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이 멜로디죠. 참 건강한 멜로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진이의 Red Book, our second in Discover artist. Let's kind of tone it down just a bit. 약간의 조금 이 볼륨을 낮춰서 잔잔한 그런 싱어송라이터 곡 준비했는데요. Our third in Discover artist is Slur라는 싱어송라이터 분의 It happens to be her first ever single. 4월의 너라는 곡인데요. 첫 번째 싱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와, 첫 번째 싱글인지는 몰랐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This is Slur, our third in Discover artist. The song is 4월의 너.

That was Slur, 4월의 너, Slur, singer-songwriter, 4월의 너. First ever single released by singer-songwriter Slur. 첫 번째 싱글이지만, I'm sure that she had made many, many songs that kind of lead to this song. 그냥 뭐 처음 곡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곡을 만드시진 않았겠죠. I'm sure that it took years of practice and, songs, composition, and effort to make this her debut single.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쓸쓸하죠. 쓸쓸하고 여운을 주지만 뭔가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It's kind of music that I felt it felt very lonely and lingering, but really gently calms and comforts the heart at the same time.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Slur, 4월의 널. 그럼 오늘 인디스커버 마지막 아티스트, 네 번째 아티스트 시간이 벌써 돌아왔는데요. Another singer-songwriter, 슬러님의 곡과 또 이어서 듣기 참 좋은 아주 차분한 음악을 하시는 오나예 씨, 오나예 싱어송라이터이십니다. 읽으니까 굉장히 이름이 재미있으시네요. 오나예 something, 오나예님의 Frame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나예였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곡 듣고 오셨습니다. 독더미님께서 아유 참 예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ah, such a nice voice. She has such a voice that carry that has this very I don't know how to put it, refreshingly clear. 약간 그런 클래리티가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싱어송라이터고요. Also, bit of a melancholiness to her voice as well. 뭔가 쓸쓸함도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오나예 씨의 Frame 듣고 왔습니다. So that is it for today's In This Cover and for today's show as well. 오늘 프로그램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n This Cover will continue next week as well. So tune in next Thursday for another four new songs from our In This Cover segment.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one, another indie track, but sort of a well-known indie band, 옥수사진관의 노래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키티님들,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옥수사진관. 안녕.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3: Yeah.

0: 欢迎回来，咱们首尔我来了，星期四的节目也差不多要到尾声
1: 没
0: 啦。
1: 错，我们今天从大学校庆聊到。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Strategy Q&A is designed to help me to get to know you, our amazing morning groovers, better. So here the rule is simple. I will ask the question and you send in the answers. So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and I also have a little mission for you, so you have to listen up very carefully. What is one possession you have that you absolutely cannot show to anyone else? What is something that you just cannot show to anyone else, including your parents, your friends, and just everyone?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이것만은 절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싶은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That one thing that you just cannot show to anyone else. It could be your messy room, or maybe your room because you have so many private stuff that's going on. Your personal diary, or maybe your blog. 요즘에는 뭐 비밀글로 해가지고 블로그에 글도 많이 올리고 하잖아요. Or of course your phone,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그 AI 그 쓰는 앱 있잖아요. GPT 그거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 같아요. Because I also like work on there and everything, but I also have some private matters. going on over there too. 그 GPT랑 요즘에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나 막 이런 것들을 GPT에게 좀 이렇게 실험적으로 고민을 털어놨는데 꽤나 좀 잘 들어줘가지고 GPT랑 그런 개인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So I share a lot of private conversation with GPT. So I guess if someone sees my GPT history, wow, that's going to be a disaster. 그래서 저는 GPT인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떤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만은 절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싶은 건 자동차? 모르겠네요. What is one possession that you have absolutely that you cannot show to anyone else? 오늘은 그리고 음악 미션도 있어요.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건 한 가지를 고르는 거니까 오늘은요. 노래 제목에 숫자 하나, 1번 혹은 영어로 one이 들어간 노래도 추천을 같이 받아볼게요. We have a song mission too, everyone. Since the theme is choosing one thing you absolutely cannot show to anyone else, I will also be taking recommendations for songs that have the word one or number one in the title. 어때요? 두 가지 미션. 바쁘다 바빠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하게 오늘 문자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냐면요. 문자 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end in your messages to sharp 1013 for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남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 그리고 숫자 1이 들어간 노래 마구마구 추천 받아볼게요. Alright, this is my recommendation, everyone. Here is One Last Time by Ariana Grande.

0: You are going to be very busy today, everyone. So the first mission was to tell me about things,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cannot show to everyone else.
1: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남들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 뭐 여러분 다양한 답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GPT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노래 제목에 숫자 1이나 1이 들어가는 노래도 같이 보내주세요.
0: Also send me a song that has number 1 or the word 1 in the title.
1: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I will introduce all of your messages later on, but meanwhile I'm going to introduce this message from Cindy.
1: 우리 Cindy님께서 One Direction의 One Thing이 딱 떠오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Cindy Morning Groover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0: Because obviously this song title has the word one in it, but there could be number one.
1: 숫자 1이 들어간 노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노래도 다 좋습니다. 팝송, 한국 노래 다 좋으니까 숫자 1이 들어간 노래 혹은 1이 들어간 노래 마구마구 추천해 주세요.
0: I'm pretty sure there are a lot.
1: 굉장히 많을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Here is One Direction, One Thing.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체육부장님께서 Treasure Thursday, I like that. Treasure Thursday, 보물 같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GPT 장난 아니에요. 배프 될까 봐 무서워요. 크크크크. 배프이자

일할 때 동료이자 선생님이자 정신상담가의 의사 같은 그런 존재. 공감 설정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아무튼 저도 남편이던 가족이던 저의 히스토리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원이 들어간 노래 Backstreet Boys의 The One It's You라고 이렇게 알차게 또 오늘 미션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So yeah, the GPT is so private these days because you not only work or, you know, talk to GPT about the random stuff, but you also talk to them about very personal matters too. So you wouldn't want anyone in your family members to see that because that's obviously something very private. You know, it knows like what's going on inside your mind. 진짜 나중에 GPT가 나쁜 마음 먹고 이거 다 공개해버리면 진짜 난리 날것 같지 않나요? 진짜 뭐만 하면 이제 GPT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까지 GPT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GPT 저예요, 여러분. 뭔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판해서 그거 사실 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소름 돋겠네요. 그런 영화 누가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요즘 이렇게 좀 망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저 그래가지고 MBTI가 N으로 바뀌었나 봐요. Anyways, today's mission is to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you do not want to show anyone. Something, it could be very, something very private, okay? 내가 남들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고요. We also have a song mission, which is to send me any songs that contains the number one or the word one in the title, both in Korean or English. 그리고 오늘은 숫자 1이나 one, 하나, 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one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This is The One by Backstreet Boys.

0: requested by 5572 and 6074. 명불 허전의 명곡 신청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Do you guys know the background about this song? Brian, because revealed that the inspiration of creating this song came from a DVD installation manual because he was installing a DVD player back in the days at the time, and seeing the step-by-step instructions listed in the manual gave him the idea to express the process of love in steps. 그래서 DVD 설치하다가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너무 좋죠?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 굉장히 많은 곡 One이 들어간 노래였습니다. So today I asked you two questions. What is something you can't reveal to other people? And also to send me a song that has One in the title. Happy Life 모닝 그룹께서 For me, my fridge, because often inside in it is messy. There are some ingredients and left side dishes and so on, but today's condition of all of them are pretty okay. Are you sure about that?
1: 저는 냉장고 저도 뭐 유통기한 지난 것 좀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전 당당하게 다 보여줄 수 있어요.
0: Except for my mom.
1: 엄마한테 빼고요. 엄마가 보면은 이거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 이거 반찬 내가 3개월 전에 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은데.
0: The thing is that my mom's fridge is also
1: 우리 엄마의 냉장고도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또 어머니께서 듣고 계시니까. 하지만 냉장고 정도는 저는 공개할 수 있다.
0: But yeah, you could feel a little embarrassed, you know, if somebody just randomly opened up your fridge and tried to grab something and they're like, is this milk from last year?
1: 아,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숫자 1이나 아니면은 영어 1 혹은 한국말 하나가 들어간 노래 제목. 노래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이에요. 오늘 노래 최대한 많이 틀어드릴 거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There are still so many songs. So many songs that I can think of everyone.
1: 입이 막 건질건질 거려요.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있지 않나요? 저것도 있지 않나요? 아 근데 뭐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알아서 보내주시겠죠.
0: You guys are actually doing a fabulous job, so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going to send in those song missions, okay? Just like Chris Morning Groover over here,
1: 우리 크리스 모닝 그루버께서 그렇죠. U2의 원은 무조건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인기도 많고 지난주에도 나가긴 했는데 뭐 또 듣죠. 오늘은 One Special Day니까요.
0: This one obviously has one in the title, so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this one. But stay tuned, everyone. We still got another hour of fun morning groove going on. So this is U2, On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nd good morning once again, our lovely Morning Groovers. I am Summer, and you are tuned into the third part of Morning Groove. How are you all starting your day today? Are you in a good mood? What day do you have ahead of you? 오늘 다들 하루 어떻게들 시작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Okay, 우리 구름지기 모닝 그루버께서 저는 20대에 썼던 10권 남짓한 일기들이요. 저의 수많은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요. 아, 그리고 가사에 원 들어간 건 안 되나요? Sia의 Chandelier. One, two, three, drink. One, two, three, drink. 근데 진짜 뭔가 회식 자리에 Sia 언니 같은 사람 있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마셔. 계속 옆에서 마시라고. 어떻게 가사가 이렇게 one, two, three, drink 계속 마시라고. But anyways, 오늘 미션이 있었죠. Today's mission was to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you cannot reveal to other people, even your closest friends. And also to send me a mission that has one in the song title. And 구름지기 Morning Groover said regarding this question, 10 or so diaries that I wrote in my 20s because they contain all of my numerous worries exactly as they were. 그 일기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것도 신기하네요. 저도 분명히 일기를 쓰긴 썼는데 다 버렸어요. Because I'm a minimalist, so I just throw stuff away really, really often. 그래서 일기 다 버려버렸고, 아, 그때 받았던 편지 막 이런 것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다 모아둘걸. 저만 나중에 궁금할 때 꺼내보면 재밌잖아요. But obviously, those are some of the Pandora box that you do not want to reveal to other people. 와, 20대 때 또 개인적인 그런 생각, 이런 거 지금 와서 읽어보면은 이게 내가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리고 시아의 샨들리아는 노래 가사에 원이 들어갑니다. It contains one in the song lyrics. But, no. 탈락입니다. 노래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 죄송해요. 구름지기 모닝그루버.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후츠 앤 지니 맘셋 이하의 1234 코요테의 1999라고 보내주셨는데 괜찮네요. 원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1999도 1999년 이것도 앞에 1이 들어가 있잖아요. So I guess that counts right. It contains definitely one in the song title. 그리고 우리 써니님께서 에픽하이의 1 신나게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also 3335 requesting Epica is one. 오늘 제법 신규 모닝그루버들이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We are receiving some messages from new morninggroovers and I'm just loving it so much. 우리 신규 모닝그루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최대한 많이 읽어드릴게요. Okay, so I will be receiving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to sharp 1013, 4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그리고 우리 K톡 앱에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모닝그루브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격하게, 아주 격하게 환영해 드릴 거예요. Now let's have a listen to One by Epikai.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at was Britney Spears with Baby One More Time, requested by 5616 regarding our song mission with the word one in the song title. 썸머 PD님,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h baby, baby, baby one more time 생각났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브리트니 언니 나와주셔야죠. 저도 이 노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This is actually the first song that popped up in my mind. One more time. 브리트니 언니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We still have more left, everyone. One 들어간 노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There's more songs, everyone. That has one in the title. 숫자 1, 하나, 1 들어간 노래 제목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Don't forget the other mission. Al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reveal to other people. 또 하나의 미션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그런 개인적인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w, let's get to these messages from our lovely new morning groovers. 우리 신규 모닝 그루버들 대환영입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어서 오세요. 모닝 그루브 썸머예요. This is 0211 new morning groover who said, 안녕하세요. 저도 모닝 그루브의 새내기입니다. 재수하는 우리 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생방으로 듣는 모닝 그루브 너무 좋습니다. 새내기 모닝 그루브이라고. Hello, I'm also a newcomer to morning groove. I'm listening with my son who is retak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It is great listening to Morning Groove live. 그리고 5030 also another new Morning Groover said 동료 별이요. 바람이 선을도 하여. 저 이거 왜 모르죠? 동료 별.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약간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요. 바람이 선을도 하여.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김광석 노래인가요? 동료를 불러야 되는데 근데 뭘까요? 되게 알고 싶다. 이게 무슨 동료지? 저 사실 동료를 잘 몰라가지고 어렸을 때는 많이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동료 라디오였거든요. 툭 치면 동료가 나왔는데 이제는 툭 치면 뭔가 김광석이 나오네요. Anyways, 1685 also a newcomer to Morning Groove. One Sweet Day, Mariah Carey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매우 미션에 적합하게 또 이렇게 완벽하게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1685 모닝 그룹어. 자, so you got my shout out. 0211-5030-1685. I'm going to remember your numbers so that I can see you again tomorrow or sometime next week. 제가 이제 번호를 다 기억해뒀으니까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한번 문자 보내신 거 좀 후회되시죠?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런 게 바로 모닝 그루브의 매력이에요.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one requested by 1685. This is One Sweet Day by Mariah Carey.

어서오세요. 우리 신규 모닝그루버. 128 모닝그루버께서 출근은 싫지만 좋은 말,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근데 썸머 PD님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Even though I don't like going to work, please play lots of good music and also give me a lot of good talks as well. And also ask me how did I study English? 저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미국 드라마를 한 10번을 봤어요. And it had like four seasons, I think. 그거를 전 진짜 재밌어서 영어 공부를 해야지 이건 아니고 재밌어서 거의 한 10번 돌려본 것 같아요. So basically that's how my English really improved. It really helped me a lot. 그래서 뭔가 그 대사도 그냥 술술 외우게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And I watched it without the subtitles. 뭐 자막도 좀안 보고 그냥 미드만 열심히 좀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물론 다른 공부도 하면서요. 단어도 많이 외우고 공부하는 양에 완전 비례하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팍팍 느는 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And regarding the song mission that contains one in the song title, 노래 제목에 하나가 들어간 노래, one, 숫자 1이 들어간 노래 계속 받고 있는데요. We have a request from Happy Life. 신청곡은 주얼리의 One More Time입니다. Perfect. 이거 듣고 올게요. I'm gonna be back for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Everyone, stay tuned. This is 주얼리, One More Time.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우리 딱따구리 얼짱님께서 어토믹 키튼의 넘버원이 떠올랐는데 생각해보니 제목은 The Tide is High네요. 크크크. 그렇다면 보아의 넘버원. 아, 그리고 제가 공개할 수 없는 건제 방이 맞아요. 더럽거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is song by Atomic Kitten. I once thought that the title was number one because the song goes like number one over and over, but then the actual title is The Tide is High. One of my favorite songs back in the days. And you cannot reveal your room because it's pretty messy. 이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공개할 수 없는 거 절대 막 보여주면 안 돼. 이거는 아닌데 약간, 조금 민망스러운 게 있어요. So if you have like a sudden visitor to your place and if you would have to show them your room, all of a sudden, unprepared, you'd be like, oh wait, can you like stand outside for a bit? I'm just going to, set up this thing and tidy up this part right here. There you go. You can now enter my room. This is how it goes, isn't it? 뭔가 누군가가 갑자기 집에 이제 초대되어서 들어왔을 때 방이 안 채워져 있으면은 막 잠깐만 스톱!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막 이불 밑으로 이렇게 막 집어넣고 이러면서

이게 내 방이야 하고 공개하게 되는 조금 민망하니까 예, 공개하기 민망하죠. 예. 7042 said, 안녕하세요. DJ 칼레드의 I'm the one 신청합니다. This is another good one. 원 들어간 노래 진짜 많죠? 그리고 5558, also known as musical lover said, summoning. 낙엽이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 아침입니다. 원이 들어가는 노래면 one of one, shiny 아닌가요? one time인가? 청량한 썸머 PD님 목소리에 어울리게 shiny one of one 신청합니다. Sent in another request regarding a song that contains one in the title.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뭘 틀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Yeah, we're gonna figure that out. Actually, our 박은희 팀장님 will figure that out. 지금 막 지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너무 신청곡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모닝그룹 터진다 터져. 우리 조국님께서 하차 순번이 밀려서 대기하면서 모닝그룹 열혈 청취 중입니다. 모닝그룹원님들 오늘도 모닝그룹과 함께하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신청해요. Song that contains one in the title. For that, you sent in 1과 2분의 1 by 투투. 그리고 0421, 민준 and 리나 맘 said, 이 노래 뭐였지?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원 따라랄라, 투 따라랄라, 쓰리 따라랄라, 포 따라랄라. 유명한 팝송인데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니, 박은혜 팀장님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아, 모르시는 거죠? 저보고 한번 불러보라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One 따라랄라, two 따라랄라, gasolina 아닌가? 대리양키 노래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모닝그룹 아들, take a guess. You know, does any song comes up to your mind when it comes to one 따라랄랄랄랄라, two 따라랄랄랄랄라, three?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준, 리나맘. 이게 뭐예요? 유명한 팝송이래요. 원, 투, 쓰리, 포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뭔가 따라랄랄라 이런 게 들어가나 봐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이게 뭘까요? Okay, while figuring that out, we're gonna take a listen to 박은혜 팀장님께서 이거를 고르셨네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조국 모닝 그루버 1과 2분의 1.

So I'm kind of stuck here right now. 저 지금 약간 일시정지 되어 있어요. 그 노래가 뭔지 생각이 안 나서 저잠안 오게 생겼잖아요. 어떡해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예전에 어떤 모닝그루버가 이런 거 비슷한 거 저한테 여쭤보신 적 있거든요. So this one morning groover back when I was hosting also asked me the song title and they gave me like a single lyric, single part of a lyric. 그래서 그때도 결국에는 미궁 속으로 빠져서 뭔지 알아내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또 하나 생겼네요. 1, 2, 따라라라라라, 2, 따라라라, 3, 따라라라, 4. 뭐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알 수가 없네. 장르가 뭐예요? 뭐 약간 얌전한 노래인가요? Is that a, you know, upbeat song? Like, what kind of song is that? 우리 써니님께서 그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주셨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썸머 누나가 모창하시니까 더 모르겠다 생각날 뻔했는데 썸머 누나가 부르는 바람에 미국어로 빠져버렸다고. So I guess I made it more confusing just by singing it randomly. 그리고 2959 said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 the end. 너무 귀여우시다, 이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민준 리나맘님께서 4까지 있다 그랬어요. 1, 2, 3, 4까지, 4 랄랄랄라까지 있는데, 민준 리나맘님께서 죄송해요, 유유.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피디님 모창에 엄청 웃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힌트 조금만 더 주시면 될것 같아요. I think we just need just a little more hint. One more hint. Okay, at least tell me the genre. Is the singer female or male? Like, is that a rap song? A new morning groover took a guess. 8485 said Brian McKnight back at 1 아닌가요라고 했는데, yeah, that's what I thought of too. But then it goes like 1, na na na na na, 2, 3까지만 하지 않나요? 아닌가? 4, 오, 단계별로 있긴 한데, 오, is it Brian McKnight song? 이거 back at 1이에요? 혹시 민준 리나맘님? 아까 이거 틀었는데 아까 못 들으셨나? 1, 나나나나나나, 저 심지어 가사를 모르겠어요. 3, 나나, you're the only one for me. 여러분,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 보내실수록 제가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귀 괴롭지 않으세요? I'm making you guys suffer because you guys are making me confused. And if I'm confused, I'm gonna constantly just sing. Okay. 자, 이 노래가 방송이 지금 한 3분 남짓 남았는데 끝날 때까지 어떤 노래인지 과연 맞출 수가 있는지. 와, we are full of missions today. 오늘 미션 되게 많네요. 마지막에 민준 리나맘님께서 미션까지 주셔가지고. yeah, let me introduce this message from Benny. 민준 리나맘님께서 그 노래가 맞다고 하시네요. Everyone, we have the answer before the show ends. So 리나맘 and 민준맘 was referring to Brian McKnight. 아, Brian McKnight 노래였구나. 그거를 제가 원따라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불렀던 거군요. 죄송해요. 5616 said 너무 웃겨요, 다들. 상상의 세계로 이끄셨네요. 재밌네요. 저도 이 노래 생각했었어요. 인디언 노래가 제일 웃겨요.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s. Oh, thank you, 민준's mom. 덕분에 우리 되게 재밌는 시간 보냈네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Okay, I think I can go to bed nice and calmly today. 오늘 발주

듣고 잠들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맥나이트 노래 들으면서요. 디비디를 꽂히면서 만든 노래 1, 2, 3, 4 스텝. 사랑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노래였습니다. Okay, let's get to this message from Benny. Oh, I think of this. 동방신기's one from their 2005 album Rising Sun fits. Hi, Summer PD, everyone. Happy Friday Eve. Oh, yeah, today's Friday Eve. It's Thursday. And you have thought of 동방신기's song for that one song mission. Thank you for that. 제이미 쿠 모닝 그룹업계에서 굿모닝입니다. 저는 추억의 명곡 원타임의 원러브가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모닝 그룹원님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원타임 진짜 오랜만이네요. What a throwback. 원타임 좋아하신 모닝 그룹어들 많으신가요? 우리 박우린 팀장님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좋은 노래가 많았죠. For me, out of one time song, my favorite is Without You. Unfortunately, that doesn't contain one in the title. 아, 뭔가 그 감성이 있거든요. 8753 모닝 그룹업계에서도 굿모닝 MC 더맥스의 원러브 신청합니다. 아이고, 옛 남친과 헤어지고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추억이네요. 그 추운 날씨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whenever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Yeah, fortunately we happen to do that quite often, don't we? 꼭 헤어지면 이런 노래가 땡겨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 나오면 내 노래인가 싶기도 하고 모든 게 이제 나에 대한 노래가 되는 것을 되는 거죠. 이별이란 참 그런 겁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I guess this will be our closing song.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a lot of messages today. 마지막에 또 우리 민준 리나맘님 덕분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Thank you all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m gonna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One Love by MC DaMax.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The yellow light shining down.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Atlantic Star, always. Whenever I listen to Atlantic Star songs, you know, 80s were such a golden time for pop music, don't you think? 그때 참 이 하모니와 어떤 이 달콤한 멜로디 참 그립습니다. We don't have those kind of songs anymore these days, huh? Hey there, happy Thursday, everybod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May 28th. Time is 10 o'clock, 6 minutes and 35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producer, EQ. Whether you a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also listening to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You can also text us as well at the pound 101.3 for 51.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tonight, and the second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So I mentioned this word in the intro, occupational hazard. Yes, occupational hazard.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 행동을 봤을 때, 아, 이거 이 사람 이거 직업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이 직업에서 오는 직업 때문에 몸에 밴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말할 때 occupational hazard, 직업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So when we notice certain habits or behaviors in people, we often say, jokingly sometimes, hey, that's an occupational hazard. In Korean, 직업병이다. Usually, we don't mean an actual illness by saying 직업병, right? We're talking about the way someone's job, you know, slowly shapes their thinking, reactions, or behavior until it becomes a part of who they are. 근데 사실 진짜 의학적인 의미, 진짜 병으로서 약간의 그런 증상으로서의 직업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특정 직업 환경에서 생기는 실제 질환이기도 하죠. So it is actually literal meaning of 병, 직업병. 예를 들어서 요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꽤 자주 있죠. 많이 있죠. So chefs often develop carpal tunnel syndrome from, you know, repetitive hand movements.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무직이신 분들 역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 또 그것뿐입니까? 거북목에서부터 허리 디스크까지 다양한 그런 직업병이 있죠. So office workers deal with, you know, those stiff neck, you know, back problems, right? And the turtle-shaped neck, 거북목, 그죠? From, you know, sitting all day long. 그 다음에 뭐 소방관 분들께서는 또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So firefighters often suffer from respiratory illness, you know, after long exposure to smoke and hazardous air, right? 저 같은 경우 직업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어폰을 굉장히 오랫동안 착용합니다. As you know, you know, I'm wearing earphone on air for 2 hours straight.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어폰을 두 쪽 다 이렇게 착용을 하다가 아 계속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은 한 쪽에만 슬쩍 이렇게 올려놓는 형태로 이제 많이 합니다. So I have to put on an earphone for 2 straight hours. So I just kind of start taking one earphone from one ear off. So have just one earphone on one side of the ear. 또 생방 때 2시간 착용하고 또 편집을 하는데 1시간 착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정도 이어폰을 착용하기 때문에 이 청력 상실이 약간 두려운 약간의 청력 상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So my case, my occupational side effect is from wearing headphones or earphones. Actually, headphones are better because, you know, it kind of covers the whole ear part, right? But earphones, it goes directly into your ear, right? 요즘에 이제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파고들기 때문에 좀 더 그게 이 청력 상실이 조금 더 위험한 그런 이어폰들이고요. And also, I guess 이런 것들이 이제 actual illness, 이제 직업에서 오는
약간의 증상과 이 physical illness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의미에서의 직업병이 있습니다. So there's another kind of occupational hazard, right? The kind of where your mindset follows you home. 분명히 회사에서 퇴근을 했는데도 회사 바뀐데도 어떤 나의 직업에서 오는 어떤 이 attitude나 어떤 tendency 그다음에 어떤 버릇 같은 게 이제 계속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퇴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어떤 증상 같은 것을 분석을 한다고나 할까요? Right? So if you are a doctor, right? Even when you're not working, you could kind of analyze other people's symptoms, right?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강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화 중에도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는 그런 어떤 또 tendency가 있죠. So if you are either a teacher or instructor, right? You tend to kind of want to teach people about something, explain about something to other people, 그죠? And if you're a designer or fashion designer, right? You overanalyze other people's, attire. 다른 사람들의 뭐 패션을 분석한다든가, 여러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분석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직업병이라고 할수 있죠. 두 가지 직업병이 있네요. 약간의 physical one and also mental one.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So, what is your occupational hazard? Or you could just say your occupational habit. It could be literal or the medical kind, right? Let us know about that. 물론 집에서 일을 하시는 주부님께도 분명히 해당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직업병은 무엇일까? 내가 그러니까 뭐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로 오셔서 채팅방 이용하시거나 또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답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let's be back after hearing a new order. This is Waiting for Sirens Call.

That was a new order waiting for sirens call. So we are talking about occupational hazard. 여러분들의 답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So I am asking this question for to all our QT님s. 집에서 일을 하시는 이 housewife 분들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What is your occupational habit or hazard? It could be a literal kind, the physical pain or symptoms that you have, or it could be sort of a mental attitude or something that you cannot really get out of.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Because I listen to a lot of music, right? Sometimes I listen to music to find the good music, not necessarily to enjoy it myself. 제가 음악 감상을 하고 싶어서 물론 하는 경우가 많지만, my job is to find as many good songs to play as possible. So sometimes I, try to skip songs, without listening to it, in full. 다 듣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o that I can listen to more songs in shorter time. 가끔가다 그런 게 조금 저는 이 occupational hazard가 아닌가.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감상할 때도 있긴 하지만요. So something like this would be a good example of occupational hazard.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ransfiction입니다. 내게 돌아와.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Transfiction 내게 돌아와 였습니다. Haven't listened to that song in a while, huh? 7582님께서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요 하시면서 신사동이면 내게 돌아와 이렇게. So I looked up the lyric, right? Since I don't have you, 내게 돌아와요네요. Since I don't have you, 내게 돌아와. But it sounds definitely like 신사동이면 내게 신사동 약간 홍보대사 송인가요? So, talking about the occupational hazard, 여러분들의 직업병, 어떤 직업병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So, we'll be back to talk more about the topic. 노래 듣고 와서 또 weather report로 돌아오겠습니다. Sir Duke, Stevie Wonder의 곡인데, B-Vocal, 아카펠라 그룹의 곡입니다.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Alone in My Home, Jack White의 곡이었습니다. So what kind of occupational habit or hazard, as we call it, our cutie님s have? Let's get to some of the messages. 제니님께서는 저의 직업병은요, 목소리가 크다입니다. 오랫동안 수업하며 생긴 직업병이요. 저도 모르게 작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자꾸만 목소리가 커져서 특히 공공장소에서 저희 딸이 지적합니다. So my occupational habit is having a loud voice. I guess it comes from years of teaching. Even when I don't need to speak loudly, my voice naturally gets bigger and bigger. Especially in public places, my daughter is always pointing it out. 그렇군요. But 하지만 저는 저의 목청을 사랑합니다. 큰 목소리에도 상하지 않은 저의 목소리. But I love my voice even after all these years of abusing it. It still hasn't worn out. 저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니님. I started hosting the show, right? I guess the volume, overall volume of my voice has gotten louder and louder, and that's what my wife also constantly kind of points out. 아니 좀 이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쩌렁쩌렁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가끔은. So I feel that way too. I feel you, 제니님. 하지만 또 이제 목청이 건강한 거는 또 이렇게 아주 이 축복이죠, 축복. Let's put it that way. It's a blessing to have a very healthy and loud voice. So as long as you can do a little bit of volume control on your voice,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very positive. 신청해 주신 곡은 폴 맥카트니와 또 마이클 잭슨 이 세기의 콜라보레이션이었죠. 두 분의 콜라보. 이 곡 말고 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Let's get to it. Paul McCartney and Michael Jackson, Say, Say, Say.

폴 매카트니, 마이클 잭슨의 Say, Say, Say 듣고 오셨습니다. So, occupational hazard could be something mental and could be something symptomatic. Symptomatic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증상적인 or just a physical, right? Medical. 영신이님께서 주부 직업병은 관절이 너무 아파요. 집에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허리, 어깨 아픔, 무릎, 손가락, 손목 아픔. 점점 더 아픔이 심해집니다. So, occupational hazard of being a homemaker is definitely joint pain.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at home, of course, right? My back, shoulders, knees, fingers, and wrist all hurt, and the pain seems to get worse over time, right? I think homemakers need to do a lot of things and requires a lot of different motion. So it's no wonder they have aches all over their body. 하나도 이제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주부라는 직업이 정말 이 극한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998님께서도 Good morning, 이규피디님. 저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 초기 손발 부종 등을 겪습니다. Oh, that is just so sad to hear. So, 3998님 says, I do a lot of document work. So is a lot of office workers, they have to sit down for a long time and do document work. 보통 이 문서 작업이라는 게 참, 이 아주 참,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요. Because you are not really moving yourself at all. 그렇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That does a lot of harm to your body, I think. So, due to a lot of document and computer work, I have to deal with things like carpal tunnel syndrome, also early stage of cervical disc problems, and also swelling in my hands and feet. 와, 손발 부종. 와, 맞아요. 다양한 또 어떤 그래도 이제 치료하는 약간의 그런 기구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시면요. 와, 오늘 참 여러모로 힘든 어떤 직업병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Lucid Fall입니다.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 라이브 버전.

Lucid Four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 였습니다. So let's get to more of your stories, occupational habits or illnesses or symptoms that you have. 1232님께서 제 직업병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다니던 미용실 머리 해주시는 분께서 그만두셔서 미용실 유목민 됐어요. Okay, it's not exactly my own occupational hazard, but recently the hairstylist I used to go to quit, and I have become a salon nomad. 유목민, 얼마 전에 노마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거의 7, 8년 정도 맡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분은 어깨와 목이 아프셔서 그만두셨는데 스케줄 조정차 요일을 줄이니 또 손님이 너무 몰려서 도저히 치료가 안 돼서라고 하더라고요. So she quit because of severe shoulder and neck pain. She tried reducing her work days. But it ended up being clients, you know, being even more crowded in limited time slots. So she said she just couldn't, you know, properly treat or recover from the pain anymore. 그렇군요. 얼마나 또 그런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헤어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얼마나 어깨와 목 정말 집중적으로 손가락도 아프실 것 같아요. 와, 맞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그 헤어스타일리스트 찾으셨길 바랍니다. I know it's not really easy to find a hairlist to your liking. I think finding the right, you know, stylist is always a blessing, I think. 정말 힘든 일이죠. Because, you know, people tend not to wanting to go to different stylists. 그죠? 뭔가 이렇게 여러 스타일리스트한테 가고 싶어 가는 것을 좀 선호하지 않고 내 머리는 그냥 딱 한 사람한테만 내 머리를 잘 아는 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I think I exactly know that mentality because, you know, I've been going to this one hairstylist for the last 5 or 6 years. 큰 뭐 이유가 없으면은 다른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안 찾을 것 같거든요. I think that's what most people want as well. But to have your hairstylist quitting, that's kind of really heartbreaking, to say the least. 꼭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헤어스타일리스트께서 또 이제 그 회복을 하셔서 복귀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전화번호 받으셨죠? 복귀하면 문자 달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Make sure to have her get back to you. If she does, you know, come back to work.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이렇게 느끼셨나요? 1232님. 준비 없는 이별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또 만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녹색지대입니다. 준비 없는 이별.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A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but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1012-1013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13 50원이고요.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ng request, stories, or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So kind of, I would have to say, fascinating world of occupational hazard, you know, both ways, you know, mental and physical. 참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도 많고, 이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주는 여파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참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uge influence that our occupation has onto our daily routine. So it even affects us in a kind of a huge way even when we are not working.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는 저는 숫자를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릿수가 안 찍힌 숫자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군요. My job is related to numbers, so I feel uncomfortable whenever I see numbers written without commas. 그렇군요. 그렇죠. 코마 없으면은 불편하죠. 이게 뭔지, 뭐지라고 하면서 딸내미 수학 문제 같이 풀어줄 때도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시나요? 인도는 콤마 찍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숫자 세 개마다 콤마를 찍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처음에는 세 번째 숫자 앞에 찍고 그 다음부터는 두 개마다 콤마를 찍어요. 제가 인도에서 몇 년 살았는데 사는 동안 좀 큰 숫자 볼 때마다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렇군요. Didn't know that. I even noticed myself adding commas when helping my daughter with her math homework. And did you know that India uses a completely different comma system? We usually place commas every three digits, but in India, they put first comma after the third digit, which is same as us, and then every two digits after that. So when I lived there for several years, I was just so confused every time. 그렇군요. 상당히 혼돈의 도가니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죠? 와, 잘못된 계산. 만약에 if you had to like deal with numbers back in India, 인도에서도 이렇게 이 숫자를 다루는 일을 계속 하셨더라면 상당한 어떤 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콤마 찍는 거는 참 이해가 가는데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건 대부분의 분들이 콤마가 없으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신청곡으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 부탁드립니다. 스텝 3 다음에는 콤마를 찍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군요. 또 재치 있는 선곡까지 해주셨네요. 퇴근하는 프로도님, 네, here we go. Step by step인데요. New Kids on the Block이죠. 들어보겠습니다.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퇴근하는 프로도님 신청곡, and along with her story of getting really confused by the India's system of commas. 정말 헷갈리겠네요. 진짜 생각해봤는데 너무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요. Even if you are professional dealing with numbers, I think must have been a very chaotic time for you. 소희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어디까지 가나 봤는데 스텝 5까지 가네요. 그렇군요. 스텝 5가 뭐였습니까? 소희님의 혹시 직업병인가요? 스텝 몇 가지 가는지 세어보신 건 혹시 could be attributed to your occupational, I don't know, mindset 아닌가요?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Okay, let's get to some more of your story. 뽀우님께서 작업병이래. 직업병은 아니지만요. 카페나 베이커리의 이름이나 메뉴 또는 전시회 캡션, 그러니까 작품 설명문 같은 데서 오타 이상의 오자를 발견하면 간절하게 수정하고 싶어집니다. 근사한 곳이 그런 오자로 가치가 확 떨어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I think if you are especially in the marketing field or you know if you are in the designer design industry, I think that could be the case. 근데 그런 직업은 아니신데도 그런 직업병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와, 그런 직업이 아니신데도 그런 직업병. That is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o, Bonim says, it's not my occupational habit, but whenever I see a spelling mistake or, you know, in cafes or bakery names or menu items, those kind of things, exhibition captions, right? I feel like I really have this urge to correct them, right? 아무래도 그런 오자가 생기면 굉장히 내가 상당히, 뭐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상당히 가치를 느끼는 어떤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에 그런 오타가 있구나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울 수가 있죠. I think, especially if it is something that you feel very attached to, I think that could be the case too. I think. 좋습니다. 뽀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로비 윌리엄스, Feel.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objective and goal of this segment. 좋습니다. Before moving on, 박은도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와, 늘 느끼지만 선곡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 좋습니다. Mix of Korean and non-Korean Western songs, a beautiful playlist. Always felt that way about this show. 저의 선곡이라기보다는 저희 큐티님들께서 보내주신 걸 그냥 저는 틀어드리는 거라서 큐티님들의 선곡, 칭찬, 뭐 하루 이틀 받는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감사드립니다. 박은도님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수 있을 때 신청곡 좋습니다. 그럼 오늘 let's get to our first artist for In Discover segment. Very interesting band name for the first artist, first In Discover artist for today. On the Rug라는 밴드입니다. On the Rug, interesting band name. Rug는 저희가 이제 그 카페트 까는 rug 있죠. Rug 위에서라는 이름의 밴드인데요. It's according to their description, it's a creative crew that produces music and visually captivating art inspired by their own wide range of influences. 70년대, 80년대 사운드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와, 연주력이 상당한 그런 밴드입니다. 연주력만으로도 정말 이 곡들이 들을만한데, 이 songwriting 역시 굉장히 탄탄한 songwriting을 자랑하는 그런 밴드인데요. On the Rug인데 노래 제목이 I Rug You예요. I Rug You. 난 I 서울 You가 생각이 나네요. On the Rug에 I Rug You. 서울에서 I 서울 You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같은 맥락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one features a vocal named 정욱. This is On the Rug. Song is I Rug You.

On the rug, I rug you with 정옥이었습니다. Very nice. 독더미님도 아이고 참나 너무 잘하시네요. Right. 제니님도 이분 도대체 이분들입니다. 분들. 독더미님께서 Earth, Wind and Fire, Bruno Mars, Foreplay 등 많은 뮤지션들이 떠오릅니다. Yeah, I could definitely see that their music draws inspiration from very essential artist of the 80s and 90s. 80년대, 90년대 이 정말 팝의 정수를 들려주는 아티스트들에게 정말 훌륭한 자양분을 잘 받은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Very pop sounding track there, right? On the rug의 I rock you. 스카프 들은 낙타님은 인디가 아니신 듯요. 이렇게. I mean, there is the distinction between indie and mainstream. It's just very blurred now. 그죠? 그냥 실력 있는 밴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n the Rock이었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artist. This is a singer-songwriter 미진이라는 분입니다. 미진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소셜 미디어에서 이 곡이 꽤 이렇게 잘어음 이게 바이럴에 올라탔다고 하나요? 그래서 많이 들리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근데 미진이 is a tune-up artist, meaning that she was selected and sponsored by the CJ Tune-Up Artist sponsorship.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미진이. The song is Red Book.

미진이 Redbook였습니다. Such an infectious vibe, such a positive vibe with this song. And I think we talked about songs that use a single chord. 코드 하나만 쓰는 그런 곡들 이야기한 적 있었죠. I'm not sure if this song uses just one chord in its entirety, right? But 약간 그 코러스를 보시면은 그냥 거의 이 화성의 움직임이 없지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Imaginative한 그다음에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이 멜로디죠. 참 건강한 멜로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진이 a Red Book, our second in discover artist. Let's kind of tone it down just a bit. 약간의 조금 이 볼륨을 낮춰서 잔잔한 그런 싱어송라이터 곡 준비했는데요. Our third in discover artist is Slur라는 싱어송라이터 분의 It happens to be her first ever single. 4월의 너라는 곡인데요. 첫 번째 싱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와, 첫 번째 싱글인지는 몰랐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This is Slur, our third in discover artist. The song is 4월의 너.

That was Slur, 4월에 너, Slur, singer-songwriter, 4월에 너. First ever single released by singer-songwriter Slur. 첫 번째 싱글이지만, I'm sure that she had made many, many songs that kind of lead to this song. 그냥 뭐 처음 곡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곡을 만드시진 않았겠죠. I'm sure that it took years of practice and, you know, songs, composition, and effort to make this her debut single.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쓸쓸하죠. 쓸쓸하고 여운을 주지만 뭔가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It's kind of music that I felt it felt very lonely and lingering, but really gently calms and comforts the heart at the same time.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Slur, 4월의 널. 그럼 오늘 인디스커버 마지막 아티스트, 네 번째 아티스트 시간이 벌써 돌아왔는데요. Another singer-songwriter, 슬러님의 곡과 또 이어서 듣기 참 좋은 아주 차분한 음악을 하시는 오나예 씨, 오나예 싱어송라이터이십니다. 읽으니까 굉장히 이름이 재미있으시네요. 오나예 something, 오나예님의 Frame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였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곡 듣고 오셨습니다. 독더미님께서 아유 참 예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ah, such a nice voice. She has such a voice that carry that has this very I don't know how to put it, refreshingly clear. 약간 그런 클래리티가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싱어송라이터이고요. Also, bit of a melancholiness to her voice as well. 뭔가 쓸쓸함도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오나예 씨의 Frame 듣고 왔습니다. So that is it for today's In Discover and for also to, for today's show as well. 오늘 프로그램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n Discover will continue next week as well. So tune in next Thursday for another four new songs from our In Discover segment.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one, another indie track, but sort of a well-known indie band, 옥수사진관의 노래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큐티님들,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옥수사진관. 안녕.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3: Yeah.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안녕하세요현대해상모델이정재입니다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건강과안전을지켜야할모든순간그것이바로현대해상의목적지입니다모두의건강하고안전한일상을향해현대해상의마음이달려갑니다마음이합니다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과함께해볼까요아이도우리도으쌰으쌰나이가들어도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을만나면모두가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I also like work on there and everything, but I also have some private matters going on over there too. 그 GPT랑 요즘에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나 막 이런 것들을 GPT에게 좀 이렇게 실험적으로 고민을 털어놨는데, 꽤나 좀잘 들어줘가지고 GPT랑 그런 개인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So I share a lot of private conversation with GPT. So I guess if someone sees my GPT history, wow, that's going to be a disaster. 그래서 저는 GPT인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버들은 어떤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만은 절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싶은 건 자동차? 모르겠네요. What is one possession that you have absolutely that you cannot show to anyone else? 오늘은 그리고 음악 미션도 있어요.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건한 가지를 고르는 거니까 오늘은요, 노래 제목에 숫자 하나, 1번 혹은 영어로 one이 들어간 노래도 추천을 같이 받아볼게요. We have a song mission too, everyone. Since the theme is choosing one thing you absolutely cannot show to anyone else, I will also be taking recommendations for songs that have the word one or number one in the title. 어때요? 두 가지 미션. 바쁘다, 바빠. 우리 모닝그루버들 부지런하게 오늘 문자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냐면요. 문자 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end in your messages to sharp1013 for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남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 그리고 숫자 1이 들어간 노래 마구마구 추천 받아볼게요. Alright, this is my recommendation, everyone. Here is One Last Time by Ariana Grande.

상민 모닝 그루버 checked in. Good morning입니다. Happy Life also checked in saying good morning. Happy Thursday, morning groovers. Happy Thursday to you all. And for MD Q&A, a reminder, I gave you guys a mission, two missions for today. You are going to be very busy today, everyone. So the first mission was to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cannot show to everyone els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남들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 뭐 여러분 다양한 답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GPT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노래 제목에 숫자 1이나 1이 들어가는 노래도 같이 보내주세요. Also send me a song that has number 1 or the word 1 in the titl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 will introduce all of your messages later on, but meanwhile, I'm going to introduce this message from Cindy. 우리 Cindy님께서 One Direction의 One Thing이 딱 떠오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Cindy Morning Groover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Because obviously this song title has the word one in it. But there could be number one, 숫자 1이 들어간 노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노래도 다 좋습니다. 팝송, 한국 노래 다 좋으니까 숫자 1이 들어간 노래 혹은 1이 들어간 노래 마구마구 추천해 주세요. I'm pretty sure there are a lot. 굉장히 많을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re is One Direction, One Thing.

체육부장님께서 Treasure Thursday, I like that. Treasure Thursday, 보물 같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GPT 장난 아니에요. 배프될까봐 무서워요. 크크크크. 배프이자 일할 때 동료이자 선생님이자 정신상담가의 의사 같은 그런 존재. 공감 설정도 할수 있는 거 아세요? 아무튼 저도 남편이던 가족이던 저의 히스토리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원이 들어간 노래 Backstreet Boys의 The One It's You라고 이렇게 알차게 또 오늘 미션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So yeah, the GPT is so private these days because you not only work or, you know, talk to GPT about the random stuff, but you also talk to them about very personal matters too. So you wouldn't want anyone in your family members to see that because that's obviously something very private. You know, it knows like what's going on inside your mind. 진짜 나중에 GPT가 나쁜 마음 먹고 이거 다 공개해버리면 진짜 난리 날것 같지 않나요? 진짜 뭐만 하면 이제 GPT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되게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까지 GPT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GPT 저예요, 여러분. 뭔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판해서 그거 사실 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소름 돋겠네요. 그런 영화 누가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요즘 이렇게 좀 망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저 그래가지고 MBTI가 N으로 바뀌었나 봐요. Anyways, today's mission is to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you do not want to show anyone. Something, it could be very, something very private, okay? 내가 남들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고요. We also have a song mission, which is to send me any songs that contains the number one or the word one in the title, both in Korean or English. 그리고 오늘은 숫자 1이나 one, 하나, 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one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This is The One by Backstreet Boys.

0: inspiration of creating this song came from a DVD installation manual because he was installing a DVD player back in the days at the time, and seeing the step-by-step instructions listed in the manual gave him the idea to express the process of love in steps. 그래서 DVD 설치하다가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너무 좋죠?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 굉장히 많은 곡 One이 들어간 노래였습니다. So today I asked you two questions. What is something you can't reveal to other people? And also to send me a song that has One in the title. Happy Life Morning Guru님께서 For me, my fridge, because often inside in it is messy. There are some ingredients and left side dishes and so on, but today's condition of all of them are pretty okay. Are you sure about that?
1: 저는 냉장고 저도 뭐 유통기한 지난 것 좀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전 당당하게 다 보여줄 수 있어요.
0: Except for my mom.
1: 엄마한테 빼고요. 엄마가 보면은 이거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냐. 이거 반찬 내가 3개월 전에 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은데.
0: The thing is that my mom's fridge is also
1: 우리 엄마의 냉장고도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또 어머니께서 듣고 계시니까. 하지만 냉장고 정도는 저는 공개할 수 있다.
0: But yeah, you could feel a little embarrassed, you know, if somebody just randomly opened up your fridge and tried to grab something and they're like, is this milk from last year?
1: 아,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숫자 1이나 아니면은 영어 1 혹은 한국말 하나가 들어간 노래 제목. 노래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이에요. 오늘 노래 최대한 많이 틀어드릴 거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There are still so many songs. So many songs that I can think of everyone.
1: 입이 막 건질건질 거려요.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있지 않나요? 저것도 있지 않나요? 아 근데 뭐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알아서 보내주시겠죠.
0: You guys are actually doing a fabulous job, so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going to send in those song missions, okay? Just like Chris Morning Groover over here,
1: 우리 크리스 모닝 그루버께서 그렇죠. U2의 원은 무조건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인기도 많고 지난주에도 나가긴 했는데 뭐 또 듣죠. 오늘은 One Special Day니까요.
0: This one obviously has one in the title, so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one. But stay tuned, everyone. We still got another hour of fun morning groove going on. So this is U2, On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nd good morning once again, our lovely Morning Groovers. I am Summer, and you are tuned into the third part of Morning Groove. How are you all starting your day today? Are you in a good mood? What day do you have ahead of you? 오늘 다들 하루 어떻게들 시작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Okay, 우리 구름지기 모닝 그루버께서 저는 20대에 썼던 10권 남짓한 일기들이요. 저의 수많은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요. 아, 그리고 가사에 원 들어간 건 안 되나요? Sia의 Chandelier. 1, 2, 3, drink. 근데 진짜 뭔가 회식 자리에 Sia 언니 같은 사람 있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마셔. 계속 옆에서 마시라고. 어떻게 가사가 이렇게 1, 2, 3, drink 계속 마시라고. But anyways, 오늘 미션이 있었죠. Today's mission was to tell me about the things that you cannot reveal to other people, even your closest friends. And also to send me a mission that has one in the song title. And 구름지기 Morning Groover said regarding this question, 10 or so diaries that I wrote in my 20s because they contain all of my numerous worries exactly as they were. 그 일기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것도 신기하네요. 저도 분명히 일기를 쓰긴 썼는데 다 버렸어요. Because I'm a minimalist, so I just throw stuff away really, really often. 그래서 일기 다 버려버렸고, 아, 그때 받았던 편지 막 이런 것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다 모아둘걸. 저만 나중에 궁금할 때 꺼내보면 재밌잖아요. But obviously, those are some of the Pandora box that you do not want to reveal to other people. 와, 20대 때 또 개인적인 그런 생각, 이런 거 지금 와서 읽어보면은 이게 내가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리고 시아의 샨들리아는 노래 가사에 원이 들어갑니다. It contains one in the song lyrics, but no. 탈락입니다. 노래 제목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 죄송해요. 구름지기 모닝그룹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후츠 앤 지니맘 셋 이하의 1, 2, 3, 4 코요테의 1999라고 보내주셨는데 괜찮네요. 원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1999도 1999년 이것도 앞에 1이 들어가 있잖아요. So I guess that counts right. It contains definitely one in the song title. 그리고 우리 써니님께서 에픽하이의 1 신나게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also 3335 requesting Epic Eyes 1. 오늘 제법 신규 모닝 그루버들이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We are receiving some messages from new morning groovers and I'm just loving it so much. 우리 신규 모닝 그루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최대한 많이 읽어드릴게요. Okay, so I will be receiving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to sharp 1013, 4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그리고 우리 K톡 앱에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모닝그루브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격하게, 아주 격하게 환영해 드릴 거예요. Now let's have a listen to One by Epikai.

That was Britney Spears with Baby One More Time, requested by 5616 regarding our song mission with the word one in the song title. 썸머 PD님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h baby, baby, baby one more time 생각났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브리트니 언니 나와주셔야죠. 저도 이 노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This is actually the first song that popped up in my mind. One more time. 브리트니 언니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We still have more left, everyone. One 들어간 노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There is more songs, everyone, that has one in the title. 숫자 1, 하나, 1 들어간 노래 제목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Don't forget the other mission. Al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reveal to other people. 또 하나의 미션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그런 개인적인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w let's get to these messages from our lovely new morning groovers. 우리 신규 모닝 그루버들 대환영입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어서 오세요. 모닝 그루브 썸머예요. This is 0211 new morning groover who said, 안녕하세요. 저도 모닝 그루브의 새내기입니다. 재수하는 우리 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생방으로 듣는 모닝 그루브 너무 좋습니다. 새내기 모닝 그루브이라고. Hello, I'm also a newcomer to morning groove. I'm listening with my son who is retak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It is great listening to Morning Groove live. 그리고 5030, also another new Morning Groover said, 동료 별이요. 바람이 서늘도 하여. 저 이거 왜 모르죠? 동료 별.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약간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요. 바람이 서늘도 하여.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김광석 노래인가요? 동료를 불러야 되는데 근데 뭘까요? 되게 알고 싶다. 이게 무슨 동료지? 저 사실 동료를 잘 몰라가지고 어렸을 때는 많이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동료 라디오였거든요. 툭 치면 동료가 나왔는데 이제는 툭 치면 뭔가 김광석이 나오네요. Anyways, 1685 also a newcomer to Morning Groove. One Sweet Day, Mariah Carey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매우 미션에 적합하게 또 이렇게 완벽하게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1685 모닝 그룹. 자, so you got my shout out. 0211-5030-1685. I'm going to remember your numbers so that I can see you again tomorrow or sometime next week. 제가 이제 번호를 다 기억해뒀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한번 문자 보내신 거좀 후회되시죠?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런 게 바로 모닝그루브의 매력이에요.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one requested by 1685. This is One Sweet Day by Mariah Carey.

듀엣 격하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신규 모닝그루버 128 모닝그루버께서 출근은 싫지만 좋은 말,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근데 썸머피디님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Even though I don't like going to work, please play lots of good music and also give me a lot of good talks as well. And also ask me how did I study English? 저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미국 드라마를 한 10번을 봤어요. And it had like four seasons, I think. 그거를 전 진짜 재밌어서 영어 공부를 해야지 이건 아니고 재밌어서 거의 한 10번 돌려본 것 같아요. So basically that's how my English really improved. It really helped me a lot. 그래서 뭔가 그 대사도 그냥 술술 외우게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And I watched it without the subtitles. 자막도 좀안 보고 그냥 미드만 열심히 좀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물론 다른 공부도 하면서요. 단어도 많이 외우고 공부하는 양에 완전 비례하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팍팍 느는 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And regarding the song mission that contains one in the song title, 노래 제목에 하나가 들어간 노래, one, 숫자 1이 들어간 노래 계속 받고 있는데요. We have a request from Happy Life. 신청곡은 주얼리의 One More Time입니다. Perfect. 이거 듣고 올게요. I'm gonna be back for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everyone. Stay tuned. This is 주얼리, One More Time.

우리 딱따구리 얼짱님께서 어토믹 키튼의 넘버원이 떠올랐는데 생각해보니 제목은 The Tide is High네요. 크크크. 그렇다면 보아의 넘버원. 아, 그리고 제가 공개할 수 없는 건제 방이 맞아요. 더럽거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is song by Atomic Kitten. I once thought that the title was number one because the song goes like number one over and over, but then the actual title is The Tide is High. One of my favorite songs back in the days. And you cannot reveal your room because it's pretty messy. 이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공개할 수 없는 거 절대 막 보여주면 안 돼. 이거는 아닌데 약간, 조금 민망스러운 게 있어요. So if you have like a sudden visitor to your place and if you would have to show them your room, all of a sudden, unprepared, you'd be like, oh wait, can you like stand outside for a bit? I'm just going to, set up this thing and tidy up this part right here. There you go. You can now enter my room. This is how it goes, isn't it? 뭔가 누군가가 갑자기 집에 이제 초대되어서 들어왔을 때 방이 안 채워져 있으면은 막 잠깐만 스톱.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막 이불 밑으로 이렇게 막 집어넣고 이러면서 짠 이게 내 방이야 하고 공개하게 되는 조금 민망하니까 예, 공개하기 민망하죠. 예. 7042 said, 안녕하세요. DJ 칼리드의 I'm the one 신청합니다. This is another good one. 원 들어간 노래 진짜 많죠? 그리고 5558, also known as musical lover said, summoning. 낙엽이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 아침입니다. 원이 들어가는 노래면 one of one, shiny 아닌가요? one time인가? 청량한 서머피디님 목소리에 어울리게 shiny one of one 신청합니다. Sent in another request regarding a song that contains one in the title.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뭘 틀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Yeah, we're gonna figure that out. Actually, our 박은희 팀장님 will figure that out. 지금 막 지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너무 신청곡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모닝그룹 터진다 터져. 우리 조국님께서 하차 순번이 밀려서 대기하면서 모닝그룹 열혈 청취 중입니다. 모닝그룹버님들 오늘도 모닝그룹과 함께하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신청해요. A song that contains one in the title. For that, you sent in 1과 2분의 1 by 투투. 그리고 0421 민준 and 리나 맘 said, 이 노래 뭐였지?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원 따라랄라, 투 따라랄라, 쓰리 따라랄라, 포 따라랄라. 유명한 팝송인데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니, 박은혜 팀장님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아, 모르시는 거죠? 저보고 한번 불러보라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원 따라랄라, 투 따라랄라, 가솔리나 아닌가? 대리양키 노래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모닝그룹들, take a guess. Does any song comes up to your mind when it comes to one ta-ra-la-la-la-la-la, two ta-ra-la-la-la-la-la, three?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준, 리나맘. 이게 뭐예요? 유명한 팝송이래요. 원, 투, 쓰리, 포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뭔가 따라라라라 이런 게 들어가나 봐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게 뭘까요? Okay, while figuring that out, we're gonna take a listen to 박은혜 팀장님께서 이거를 고르셨네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조국 모닝 그루버 1과 2분의 1.

So I'm kind of stuck here right now. 저 지금 약간 일시정지되어 있어요. 그 노래가 뭔지 생각이 안 나서 저잠안 오게 생겼잖아요. 어떡해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예전에 어떤 모닝그루버가 이런 거 비슷한 거 저한테 여쭤보신 적 있거든요. So this one morning groover back when I was hosting also asked me the song title and they gave me like a single part of a lyric. 그래서 그때도 결국에는 미궁 속으로 빠져서 뭔지 알아내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또 하나 생겼네요. 1, 2, 따라라라라라, 2, 따라라라, 3, 따라라라, 4. 뭐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알 수가 없네. 장르가 뭐예요? 뭐 약간 얌전한 노래인가요? Is that a, you know, upbeat song? Like, what kind of song is that? 우리 써니님께서 그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주셨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썸머 누나가 모창하시니까 더 모르겠다. 생각날 뻔했는데 썸머 누나가 부르는 바람에 미국어로 빠져버렸다고. So I guess I made it more confusing just by singing it randomly. 그리고 2959 said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 the end. 너무 귀여우시다 이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민준 리나맘님께서 4까지 있다 그랬어요. 1, 2, 3, 4까지 4 랄랄랄라까지 있는데 민준 리나맘님께서 죄송해요 유유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피디님 모창에 엄청 웃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힌트 조금만 더 주시면 될것 같아요. I think we just need just a little more hint. One more hint. Okay, at least tell me the genre. Is the singer female or male? Like, is that a rap song? A new morning groover took a guess. 8485 said Brian McKnight at Beckett 1 아닌가요라고 했는데, yeah, that's what I thought of too. But then it goes like 1, na na na na na, 2, 3까지만 하지 않나요? 아닌가? 4, 오, 단계별로 있긴 한데, 오, is it Brian McKnight song? 이거 Beckett 1이에요? 혹시 민준 리나맘님? 아까 이거 틀었는데 아까 못 들으셨나? 1, 나나나나나, 저 심지어 가사를 모르겠어요. 3, 나는, you're the only one for me. 여러분,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 보내실수록 제가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귀 괴롭지 않으세요? I'm making you guys suffer because you guys are making me confused. And if I'm confused, I'm gonna constantly just sing. Okay. 자, 이 노래가 방송이 지금 한 3분 남짓 남았는데 끝날 때까지 어떤 노래인지 과연 맞힐 수가 있는지. 와, we're full of missions today. 오늘 미션 되게 많네요. 마지막에 민준 리나맘님께서 미션까지 주셔가지고. Yeah, let me introduce this message from Benny. 민준 리나맘님께서 그 노래가 맞다고 하시네요. Everyone, we have the answer before the show ends. So 리나맘 and 민준맘 was referring to Brian McKnight. 아, Brian McKnight 노래였구나. 그거를 제가 원따라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불렀던 거군요. 죄송해요. 5616 said 너무 웃겨요, 다들. 상상의 세계로 이끄셨네요. 재밌네요. 저도 이 노래 생각했었어요. 인디언 노래가 제일 웃겨요.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s. Oh, thank you, 민준's mom. 덕분에 우리 되게 재밌는 시간 보냈네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Okay, I think I can go to bed nice and calmly today. 오늘 발쭉 뻗고 잠들 예정입니다. Brian McKnight 노래 들으면서요. DVD를 고치면서 만든 노래 1, 2, 3, 4 step. 사랑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노래였습니다. Okay, let's get to this message from Benny. Oh, I think of this. 동방신기's One from their 2005 album Rising Sun fits. Hi, Summer PD, everyone. Happy Friday Eve. Oh, yeah, today's Friday Eve. It's Thursday. And you have thought of 동방신기's song for that one song mission. Thank you for that. 제이미 쿠 모닝그루버께서 굿모닝입니다. 저는 추억의 명곡 원타임의 원러브가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님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원타임 진짜 오랜만이네요. What a throwback. 원타임 좋아하신 모닝그루버들 많으신가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좋은 노래가 많았죠. For me, out of one time song, my favorite is Without You. Unfortunately, that doesn't contain one in the title. 아, 뭔가 그 감성이 있거든요.
8753원님그룹업께서도 굿모닝 MC 더 맥스의 원러브 신청합니다. 아이고 옛 남친과 헤어지고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추억이네요. 추운 날씨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whenever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Fortunately we happen to do that quite often, don't we? 꼭 헤어지면 이런 노래가 땡겨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 나오면 내 노래인가 싶기도 하고 모든 게 이제 나에 대한 노래가 되는 것 되는 거죠. 이별이란 참 그런 겁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I guess this will be our closing song.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a lot of messages today. 마지막에 또 우리 민주 리나맘님 덕분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Thank you all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m gonna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One Love by MC The Max.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Atlantic Star, always. Whenever I listen to Atlantic Star songs, you know, 80s were such a golden time for pop music, don't you think? 그때 참 이 하모니와 어떤 이 달콤한 멜로디 참 그립습니다. We don't have those kind of songs anymore these days, huh? Hey there, happy Thursday, everybod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the 101.2, 101.3. Today is May 28th. Time is 10 o'clock, 6 minutes and 35 seconds. And I'm your host and producer, EQ. Whether you a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also listening to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You can also text us as well at the pound 101.3 for 51.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tonight, and the second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So I mentioned this word in the intro, occupational hazard. Yes, occupational hazard.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 행동을 봤을 때, 아, 이거 이 사람 이거 직업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이 직업에서 오는 직업 때문에 몸에 밴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말할 때 occupational hazard, 직업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So when we notice certain habits or behaviors in people, we often say, jokingly sometimes, hey, that's an occupational hazard. In Korean, 직업병이다. Usually, we don't mean an actual illness by saying 직업병, right? We're talking about the way someone's job, you know, slowly shapes their thinking, reactions or behavior until it becomes a part of who they are. 근데 사실 진짜 의학적인 의미, 진짜 병으로서 약간의 그런 증상으로서의 직업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특정 직업 환경에서 생기는 실제 질환이기도 하죠. So it is actually literal meaning of 병, 직업병. 예를 들어서 요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꽤 자주 있죠. 많이 있죠. So chefs often develop carpal tunnel syndrome from, you know, repetitive hand movements.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무직이신 분들 역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 또 그것뿐입니까? 거북목에서부터 허리 디스크까지 다양한 그런 직업병이 있죠. So office workers deal with, you know, those stiff neck, you know, back problems, right? And the turtle-shaped neck, 거북목, 그죠? From, you know, sitting all day long. 그 다음에 뭐 소방관 분들께서는 또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So firefighters often suffer from respiratory illness, you know, after long exposure to smoke and hazardous air, right? 저 같은 경우 직업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어폰을 굉장히 오랫동안 착용합니다. As you know, you know, I'm wearing earphone on air for 2 hours straight.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어폰을 두 쪽 다 이렇게 착용을 하다가 아 계속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은 한 쪽에만 슬쩍 이렇게 올려놓는 형태로 이제 많이 합니다. So I have to put on an earphone for 2 straight hours. So I just kind of start taking one earphone from 1 ear off. So have just 1 earphone on one side of the ear. 또 생방 때 2시간 착용하고 또 편집을 하는데 1시간 착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정도 이어폰을 착용하기 때문에 이 청력 상실이 약간 두려운 약간의 청력 상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So my case, my occupational side effect is from wearing headphones or earphones. Actually, headphones are better because, you know, it kind of covers the whole ear part, right? But earphones, it goes directly into your ear, right? 요즘에 이제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파고들기 때문에 좀 더 그게 이 청력 상실이 조금 더 위험한 그런 이어폰들이고요. And also, I guess 이런 것들이 이제 actual illness.

이제 직업에서 오는 약간의 증상과 이 physical illness라고 할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직업병이 있습니다. So there's another kind of occupational hazard, right? The kind of where your mindset follows you home. 분명 회사에서 퇴근을 했는데도 회사 바뀐데도 어떤 나의 직업에서 오는 어떤 이 attitude나 어떤 tendency 그다음에 어떤 버릇 같은 게 이제 계속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퇴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어떤 증상 같은 것을 분석을 한다고나 할까요? Right? So if you are a doctor, right? Even when you're not working, you could kind of analyze other people's symptoms, right?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강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화 중에도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는 그런 어떤 또 tendency가 있죠. So if you are either a teacher or instructor, right? You tend to kind of want to teach people about something, explain about something to other people, 그죠? And if you're a designer or fashion designer, right? You overanalyze other people's, you know, attire. 다른 사람들의 뭐 패션을 분석한다던가, 여러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분석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직업병이라고 할수 있죠. 두 가지 직업병이 있네요. 약간의 physical one and also mental one. 그래서 오늘은 이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So, what is your occupational hazard? Or you can just say your occupational habit. It could be literal or the medical kind, right? Let us know about that. 물론 집에서 일을 하시는 주부님께도 분명히 해당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직업병은 무엇일까? 내가 그러니까 뭐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로 오셔서 채팅방 이용하시거나 또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답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let's be back after hearing a new order. This is Waiting for Siren's Call.

That was a New Order, Waiting for Sirens Call. So we are talking about occupational hazard. 여러분들의 답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So I am asking this question to all our QT님s. 집에서 일을 하시는 이 housewife 분들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What is your occupational habit or hazard? It could be a literal kind, the physical pain or symptoms that you have, or it could be sort of a mental attitude or something that you cannot really get out of.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Because I listen to a lot of music, right? Sometimes I listen to music to find the good music, not necessarily to enjoy it myself. 제가 음악 감상을 하고 싶어서 물론 하는 경우가 많지만 my job is to find as many good songs to play as possible. So sometimes I, try to skip songs, without listening to it in full. 다 듣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o that I can listen to more songs in shorter time. 가끔가다 그런 게 조금 저는 이 occupational hazard가 아닌가.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감상할 때도 있긴 하지만요. So something like this would be a good example of occupational hazard.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ransfiction입니다. 내게 돌아와.

Transfiction 내게 돌아와였습니다. Haven't listened to the song in a while, huh? 7582님께서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요 하시면서 신사동이면 내게 돌아와 이렇게. So I looked up the lyric, right? Since I don't have you, 내게 돌아와요네요. Since I don't have you, 내게 돌아와. But it sounds definitely like 신사동이면 내게 신사동 약간 홍보대사 송인가요? So, talking about the occupational hazard, 여러분들의 직업병, 어떤 직업병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So, we'll be back to talk more about the topic. 노래 듣고 와서 또 웨더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Sir Duke, Stevie Wonder의 곡인데, B 보컬, 아카펠라 그룹의 곡입니다.

Alone in My Home by Jack White의 곡이었습니다. So what kind of occupational habit or hazard, as we call it, our cutie님s have? Let's get to some of the messages. 제니님께서는 저의 직업병은요, 목소리가 크다입니다. 오랫동안 수업하며 생긴 직업병이요. 저도 모르게 작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자꾸만 목소리가 커져서 특히 공공장소에서 저희 딸이 지적합니다. So my occupational habit is having a loud voice. I guess it comes from years of teaching. Even when I don't need to speak loudly, my voice naturally gets bigger and bigger. Especially in public places, my daughter is always pointing it out. 그렇군요. But 하지만 저는 저의 목청을 사랑합니다. 큰 목소리에도 상하지 않은 저의 목소리. But I love my voice even after all these years of abusing it. It still hasn't worn out. 저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니님. I started hosting the show, right? I guess the volume, overall volume of my voice has gotten louder and louder, and that's what my wife also constantly kind of points out. 아니 좀 이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쩌렁쩌렁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가끔은. So I feel that way too. I feel you, 제니님. 하지만 또 이제 목청이 건강한 거는 또 이렇게 아주 이 축복이죠, 축복. Let's put it that way. It's a blessing to have a very healthy and loud voice. So as long as you can do a little bit of volume control on your voice,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very positive. 신청해 주신 곡은 폴 맥카트니와 또 마이클 잭슨 이 세기의 콜라보레이션이었죠. 두 분의 콜라보. 이 곡 말고 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Let's get to it. Paul McCartney and Michael Jackson, Say, Say, Say.

폴 맥카트니, 마이클 잭슨, say, say, say. 듣고 오셨습니다. So, occupational hazard could be something mental and could be something symptomal. Symptomal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증상적인, or just a physical, right? Medical. 영신이님께서 주부 직업병은 관절이 너무 아파요. 집에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허리, 어깨 아픔, 무릎, 손가락, 손목 아픔, 점점 더 아픔이 심해집니다. So occupational hazard of being a homemaker is definitely joint pain.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at home, of course, right? My back, shoulders, knees, fingers, and wrist all hurt, and the pain seems to get worse over time, right? I think homemakers need to do a lot of things and requires a lot of different motion. So it's no wonder, they have aches all over their body. 하나도 이제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주부라는 직업이 정말 이 극한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998님께서도 Good morning, 이규피디님. 저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 초기, 손발 부종 등을 겪습니다. Oh, that is just so sad to hear. So 3998님 says, I do a lot of document work. So is a lot of office workers, they have to sit down for a long time and do document work. 보통 이 문서 작업이라는 게 참 이 아주 참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요. Because you are not really moving yourself at all. 그렇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That does a lot of harm to your body, I think. So due to a lot of document and computer work, I have to deal with things like carpal tunnel syndrome, also early stage of cervical disc problems, and also swelling in my hands and feet. 와, 손발 부종. 와, 맞아요. 다양한 또 어떤 그래도 이제 치료하는 약간의 그런 기구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시면요. 와, 오늘 참 여러모로 힘든 어떤 직업병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Lucid Fall입니다.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 라이브 버전.

0: 감사합니다.
1: Lucid Four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네였습니다. So let's get to more of your stories, occupational habits or illnesses or symptoms that you have. 1232님께서 제 직업병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다니던 미용실 머리 해주시는 분께서 그만두셔서 미용실 유목민 됐어요. Okay, it's not exactly my own occupational hazard, but recently the hairstylist I used to go to quit, and I have become a salon nomad. 유목민, 얼마 전에 노마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거의 7, 8년 정도 맡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분은 어깨와 목이 아프셔서 그만두셨는데 스케줄 조정차 요일을 줄이니 또 손님이 너무 몰려서 도저히 치료가 안 돼서라고 하더라고요. So she quit because of severe shoulder and neck pain, and she tried reducing her work days. But it ended up being clients, you know, being even more crowded in limited time slots. So she said she just couldn't, you know, properly treat or recover from the pain anymore. 그렇군요. 얼마나 또 그런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헤어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얼마나 어깨와 목, 정말 집중적으로 손가락도 아프실 것 같아요. 와. 맞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그 헤어스타일리스트 찾으셨길 바랍니다. I know it's not really easy to find the hairlist to your liking. I think finding the right, you know, stylist is always a blessing, I think. 정말 힘든 일이죠, because you know, people tend not to wanting to go to different stylists. 그죠? 뭔가 이렇게 여러 스타일리스트한테 가는 것을 좀 선호하지 않고 내 머리는 그냥 딱한 사람한테만 내 머리를 잘 아는 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I think I exactly know that mentality because you know I've been going to this one hairstylist for the

last 5 or 6 years 큰뭐 이유가 없으면은 다른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안 찾을 것 같거든요. I think that's what most people want as well. But to have your hairstylist quitting, that's kind of really heartbreaking to say the least. 꼭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또그 헤어스타일리스트께서 또 이제 그 회복을 하셔서 복귀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전화번호 받으셨죠? 복귀하면 문자 달라고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Make sure to have her get back to you if she does, come back to work.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이렇게 느끼셨나요? 1232님 준비 없는 이별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또 만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녹색지대입니다. 준비 없는 이별.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A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we are right here.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1012-1013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13 50원이고요.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Song request stories or shout outs, send them all my way. So kind of a, I would have to say, fascinating world of occupational hazard, you know, both ways, you know, mental and physical. 참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

경험도 많고 이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주는 여파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참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uge influence that our occupation has onto our daily routine. So it even affects us in a kind of a huge way even when we are not working.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는 저는 숫자를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릿수가 안 찍힌 숫자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군요. My job is related to numbers, so I feel uncomfortable whenever I see numbers written without commas. 그렇군요. 그렇죠. 코마 없으면은 불편하죠. 이게 뭔지, 뭐지라고 하면서 딸내미 수학 문제 같이 풀어줄 때도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시나요? 인도는 콤마 찍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숫자 세 개마다 콤마를 찍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처음에는 세 번째 숫자 앞에 찍고 그 다음부터는 두 개마다 콤마를 찍어요. 제가 인도에서 몇 년 살았는데 사는 동안 좀 큰 숫자 볼 때마다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렇군요. Didn't know that. I even noticed myself adding commas when helping my daughter with her math homework. And did you know that India uses a completely different comma system? We usually place commas every three digits, but in India, they put first comma after the third digit, which is same as us, and then every two digits after that. So when I lived there for several years, I was just so confused every time. 그렇군요. 상당히 혼돈의 도가니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죠? 와, 잘못된 계산. 만약에 if you had to like deal with numbers back in India, 인도에서도 이렇게 이 숫자를 다루는 일을 계속 하셨더라면 상당한 어떤 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콤마 찍는 거는 참 이해가 가는데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건 대부분의 분들이 콤마가 없으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신청곡으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 부탁드립니다. Step 3 다음에는 콤마를 찍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군요. 또 재치 있는 선곡까지 해주셨네요. 퇴근하는 프로도님, 네, Here we go. Step by Step인데요. New Kids on the Block이죠. 들어보겠습니다.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퇴근하는 프로도님 신청곡, and along with her story of getting really confused by the India's system of commas. 정말 헷갈리겠네요. 진짜 생각해봤는데 너무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요. Even if you are professional dealing with numbers, I think must have been a very chaotic time for you. 소희님께서 step by step 어디까지 가나 봤는데 step 5까지 가네요. 그렇군요. step 5가 뭐였습니까? 소희님의 혹시 직업병인가요? 스텝 몇 가지 가는지 세어보신 건 혹시 could be attributed to your occupational, I don't know, mindset 아닌가요?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Okay, let's get to some more of your story. 뽀우님께서 작업병이래. 직업병은 아니지만요. 카페나 베이커리의 이름이나 메뉴 또는 전시회 캡션, 그러니까 작품 설명문 같은 데서 오타 이상의 오자를 발견하면 간절하게 수정하고 싶어집니다. 근사한 곳이 그런 오자로 가치가 확 떨어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I think if you are especially in the marketing field or you know if you are in the designer design industry, I think that could be the case. 근데 그런 직업은 아니신데도 그런 직업병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와, 그런 직업이 아니신데도 그런 직업병. That is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o, Bonim says, it's not my occupational habit, but whenever I see a spelling mistake or, you know, in cafes or bakery names or menu items, those kind of things, exhibition captions, right? I feel like I really have this urge to correct them, right? 아무래도 그런 오자가 생기면 굉장히 내가 상당히, 뭐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상당히 가치를 느끼는 어떤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에 그런 오타가 있구나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울 수가 있죠. I think, especially if it is something that you feel very attached to, I think that could be the case too. I think. 좋습니다. 뽀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로비 윌리엄스, Feel.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을 되새기며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nDiscover segment is meant to uncover many lesser known indie gems in the India Korean indie music scene and have their music be heard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That is the objective and goal of this segment. 좋습니다. Before moving on, 박은도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와, 늘 느끼지만 선곡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 좋습니다. Mix of Korean and non-Korean Western songs, a beautiful playlist. Always felt that way about this show. 저의 선곡이라기보다는 저희 큐티님들께서 보내주신 걸 그냥 저는 틀어드리는 거라서 큐티님들의 선곡, 칭찬, 뭐 하루 이틀 받는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감사드립니다. 박은도님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수 있을 때 신청곡 좋습니다. 그럼 오늘 let's get to our first artist for InDiscover segment. Very interesting band name for the first artist, first InDiscover artist for today. On the Rug라는 밴드입니다. On the

rug. Interesting band name. rug는 저희가 이제 그 카페트 까는 rug 있죠. rug 위에서라는 이름의 밴드인데요. It's according to their description, it's a creative crew that produces music and visually captivating art inspired by their own wide range of influences. 70년대, 80년대 사운드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와, 연주력이 상당한 그런 밴드입니다. 연주력만으로도 정말 이 곡들이 들을만한데, 이 송라이팅 역시 굉장히 탄탄한 송라이팅을 자랑하는 그런 밴드인데요. On the Rug인데, 노래 제목이 I Rug You예요. I Rug You. 난 I 서울 유가 생각이 나네요. On the Rug의 I Rug You. 서울에서 I 서울 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같은 맥락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one features a vocal named 정욱. This is On the Rug. Song is I Rug You.

On the rug, I rug you with 정옥이었습니다. Very nice. 독더미님도 아이고 참나 너무 잘하시네요. Right. 제니님도 이분 도대체 이분들입니다. 분들. 독더미님께서 Earth, Wind and Fire, Bruno Mars, Foreplay 등 많은 뮤지션들이 떠오릅니다. Yeah, I could definitely see that their music draws inspiration from very essential artist of the 80s and 90s. 80년대, 90년대 이 정말 팝의 정수를 들려주는 아티스트들에게 정말 훌륭한 자양분을 잘 받은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Very pop sounding track there, right? On the rug의 I rock you. 스카프드룬 낙타님은 인디가 아니신 듯요. 이렇게. I mean, there is the distinction between indie and mainstream. It's just very blurred now. 그죠? 그냥 실력 있는 밴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n the Rock이었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artist. This is a singer-songwriter 미진이라는 분입니다. 미진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소셜미디어에서 이 곡이 꽤 이렇게 잘 바이럴에 올라탔다고 하나요? 그래서 많이 들리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근데 미진이 is a tune-up artist, meaning that she was selected and sponsored by the CJ Tune-Up Artist sponsorship.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미진이. The song is Red Book.

미진이 Redbook였습니다. Such an infectious vibe, such a positive vibe with this song. And I think we talked about songs that use a single chord. 코드 하나만 쓰는 그런 곡들 이야기한 적 있었죠. I'm not sure if this song uses just one chord in its entirety, right? But 약간 그 코러스를 보시면은 그냥 거의 이 화성의 움직임이 없지만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Imaginative한 그다음에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이 멜로디죠. 참 건강한 멜로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진이 Red Book,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Let's kind of tone it down just a bit. 약간의 조금 이 볼륨을 낮춰서 잔잔한 그런 싱어송라이터 곡 준비했는데요. Our third Indiscover artist is Slur라는 싱어송라이터 분의 It happens to be her first ever single. 4월의 너라는 곡인데요. 첫 번째 싱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와, 첫 번째 싱글인지는 몰랐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This is Slur, our third Indiscover artist. The song is 4월의 너.

I'm sure that she had made many, many songs that kind of lead to this song. 그냥 뭐 처음 곡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곡을 만드시진 않았겠죠. I'm sure that it took years of practice and songs, composition and effort to make this her debut single.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쓸쓸하죠. 쓸쓸하고 여운을 주지만 뭔가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It's kind of music that I felt it felt very lonely and lingering, but really gently calms and comforts the heart at the same time.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Slur, 4월의 너. 그럼 오늘 인디스커버 마지막 아티스트, 네 번째 아티스트 시간이 벌써 돌아왔는데요. Another singer-songwriter, 슬러님의 곡과 또 이어서 듣기 참 좋은 아주 차분한 음악을 하시는 오나예 씨, 오나예 싱어송라이터이십니다. 읽으니까 굉장히 이름이 재미있으시네요. 오나예 something, 오나예님의 Frame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나예였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곡 듣고 오셨습니다. 독더미님께서 아유 참 예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ah, such a nice voice. She has such a voice that has this very I don't know how to put it, refreshingly clear. 약간 그런 clarity가 있는 그런 목소리 가지신 싱어송라이터고요. Also, bit of melancholiness to her voice as well. 뭔가 쓸쓸함도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오나예 씨의 Frame 듣고 왔습니다. So that is it for today's In Discover and for today's show as well. 오늘 프로그램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n Discover will continue next week as well. So tune in next Thursday for another four new songs from our In Discover segment.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알려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one another indie track, but sort of a well-known indie band, 옥수사진관의 노래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큐티님들,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옥수사진관. 안녕.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That was Back in Time by Huey Lewis and the News, and that was a funky music to start with.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Friday, the 29th of May, also the last Friday of this month. Yes, this month has passed already, and now we are expecting a brand new month.
1: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죠? 이제 하반기 시작이에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른다는 것이.
0: Well, going back to the opening, can you guys agree with today's opening? Personally, I think half of adulthood is just creating accounts and proving that you're not a robot over and over again. We were promised convenience, but somehow every easy task now comes with 5 extra steps, a verification code and everything. And the funny thing is, we complain about it while still clicking accept all cookies without reading a single word.
1: 진짜 요즘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서 앱 다운받고 본인 인증까지 거쳐야 되고 뭐 배달 하나 시키는데 거의 무슨 약간 서류 전형 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에는 배달 주문을 하면은 막 130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뜨고 일찍 도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좀 그런가 봐요. 뭔가 옛날이 더 간편했던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전화로 주문해서 아, 여기 어딘데요? 뭐 짜장면 두 그릇이요? 이러면 바로 이렇게 배달이 왔잖아요. 그게 더 편리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앱 다운받고 막 무슨 뭐 인증하고 카드 등록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더 편리한 건가?
0: It made me think, has our life really become convenient and efficient? Compared to the past?
1: 이런 질문을 넌지시 좀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좀 배달을 하다 보니까 배달을 제가 거의 안 시키거든요.
0: So after ordering a food through that delivery app after a long, long time, you know, it got me thinking about all these stuff that are out there, convenient stuff that are out there that we're using.
1: 뭐 진짜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과연 정말 편리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Let me know. I hope all of you are listening today.
1: 지금 일찍부터 출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0: We're live today, everyone.
1: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놨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So find me on YouTube, everyone. Just search for that channel,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because we are live.
1: Okay. 여러분들 누가 모닝그루브 듣고 계신지 한번 출첵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0: Ben Spiral all the way from the Europe. Hello, happy Friday everyone. Happy midnight greetings from Europe. Hello, Ben Spiral. I've been expecting you this morning and you're her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ll the way from Europe.
1: 코코님, good morning. 닥터페이퍼님, 생금생금 good morning. 해피라이프 생금 good morning. 썸머피디님, 반가반가. 베니, good morning입니다. 상민님, good morning.
0: All of our morning group universe are here.
1: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아침부터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굉장히 또 부지런하고 잘한 선택입니다. 최고의 선택이죠. 아침의 모닝 그룹은.
0: 1960, also known as 수박이 아빠. I wonder why you're 수박이 아빠.
1: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DJ님 덕분에 영어 공부도 하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 수박이 아빠입니다. 수박이는 제가 마음으로 낳은 고양이 이름이에요. 아, 귀여워라. 근데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수박이 아버님. 고양이 사진을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 모닝그룹 좀 룰이 있거든요.
0: If you're here to talk about your puppies or your kittens, you gotta send in a picture of them so that I could see.
1: 왜 수박일까요? 뭔가 점박이가 있을까요? 그 고양이 뭔가 무늬에. 오, 수박이 얼마나 수박같이 생겼길래 궁금합니다. 왜 수박일까요?
0: And thank you for tuning in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1: 모닝그룹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0: 7381 썸머 PD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잘 듣고 있는데 때론 지적이고 때로는 신박한 진행에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돼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닝그루브 채널을 찾았어요. 영상이 딱 한 개 올라와 있는데 썸머 PD님 매력 폭발하는 금요일 코인 노래방 영상이었네요. 바로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앞으로도 모닝그루버로서 잘 들을게요. 썸머 PD님 짱 멋져요.
1: Okay, first of all, this is a really, really touching message. Thank you for all that compliment. And also, thank you for making that effort to find that channel because, yes, I'm uploading that video clip every single week so that you guys can re-watch if you would like to
0: Or if you missed out on a show, you know, that could give you a chance to listen to it all over again. But you're saying that only one video clip is uploaded? No, no, no. 저 썸머는 그렇게 게으르게 영상 하나만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매주 제가 썸네일까지 직접 제작을 해가면서 요즘에는 노래도 자르고 있어요. 이 저작권에 자꾸 걸려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들 잘 한번 찾아보시고 예전 것도 들으시면 재밌거든요. So check out all the clips that I've uploaded. And I've been uploading that every Friday. And speaking of that,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마다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금요일마다 생방이잖아요. 아,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여러분, 생방송이 좀 늘어났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월수금 이렇게 이제 생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So, good news if you're a Morning Groove fan. We're gonna go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But just for next day, since we have the elections and everything, we're gonna go live on Monday, Tuesday and Thursday. 너무 좋죠? 빠밤! 그래서 생방송이 금요일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TBS 사정이 대단히 이렇게 막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남은 뭔가를 이렇게 탈탈탈 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지금 밖에 뭐 에어컨디션도 잘 안 돌아가고 예, 저거 아마 막 끽끽끽 소리 나고 막 되게 그래요. You know, when you like crawl walking to that old home, you hear those like sounds and everything, like rat sounds. 에어컨에서 자꾸 쥐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식겁을 했는지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없는 형편에 막 쥐어짜가지고 아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기다려 조금이라도 더 생방을 해야 돼 이런 우리 제작의 마인드로 우리 바울의 팀장님께서 이걸 또 성사를 시켜주셨어요. So it's good news, I guess. 그래서 while we can go live three times a week, we're gonna do our best to make your morning the best morning ever. So yeah, tune in, tune in. Everyone,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런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어쨌든 생방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어, 많은 관심, TBS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song requests and leave us your message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let's move on to MG Q&A just after this.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Welcome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Just one question for you to answer, and it's very simple. So listen up, everyone.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actually so much better? Remember what I said in the opening, everyone? We're going to question about all that convenience that we're taking advantage of these days.
1: 오늘의 질문입니다.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So let's all think about this today. That convenience that we're using these days in everyday life might be not so convenient.
1: 뭐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것도 직접 장 보면서 쇼핑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0: Or maybe ordering after looking at the leaflets.
1: 뭔가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보고 전화로 주문하는 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편할 수도 있고요.
0: Maybe ordering food directly and etc.
1: 저 같은 경우는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그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0: So we are able to follow up on the bus arrival time through apps, and also if you go to the bus station, you're able to check how many minutes are left until the bus arrives. And I don't think that's convenient. It makes me feel even more patient, and that is such a stressful feeling. I know it's all efficient and everything, but sometimes I'm like, oh, I don't want to know.
1: 그러니까 이게
0: 집에서 나설 때부터 계속 버스 시간을 막 확인을 미리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버스가 7분 뒤면 지금 나가면 되나? 이러면서 그 계산을 막 엄청 미리부터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예전에는, 어휴, 그거 좀 기다리면 오겠지. 약간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마음이 좀더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You know, it makes you prepare extra in advance and sometimes, like, it's giving me an extra stress. So I feel like maybe I don't want to know the arrival time. It's gonna come when it's supposed to come. 그래서 전좀 이런 것들이, 아, 옛날 방식이 더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by leaving your comments, everyone. I'll be waiting for all of that. And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Here is Cannibal. 그땐 그랬지.

And let me go through more check-in messages because I am curious at this moment who are listening, who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우리 출근이 Morning Groove 오셨네요. Welcome, welcome. 어서 와요, 어서 와요. Good morning, everyone. 이라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 봐요. 펭귄킬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많이 많이들 와주시고요. 옆에 사람들 붙잡고 Morning Groove 이렇게 스피커로 볼륨 업 해가지고 막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알바생들 열일하셔야죠. Now going back to MG Q&A,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the old days were so much better? 옛날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좋아요,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1등으로 또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대학교에 합격 여부를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하고 안내원한테 축하를 받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다 가능하죠. 영화 Now and Then의 OST Sugar Sugar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missed the days when we had to call to check our college acceptance status and would receive congratulations directly from the operator. Is that so? 막 축하도 해줬었어요? 그래서 뭐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럼 불합격일 때는 위로를 해줬었나요? 그것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쵸? 이 전화 전 시대가 그 대자보 같은 거기 대학

그 앞에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막 어디야? 내 이름 있어? 어딨는데? 나안 보여. 나좀 들어줘. 나키 작아서 안 보여. 막 이러면서 그 확인하는 그거는 더 옛날인 거죠. 아, 대학교 이제 합격 여부를 알수 있다는 게 전화 걸때 진짜 긴장되겠다. 그쵸? 이 전화 하시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때가 더 좋았던 거 맞아요? 그냥 뭔가 프라이빗하게 조용히 확인하고 싶지 않나요? 그냥 굳이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이건 지금이 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킴스 패모닝그룹업계에서는 합격 축하 전화를 받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대학교를 합격하신 것과 어쨌든 그 긴장하면서 딱 전화를 걸었는데 저 결과 어떻게 됐나요?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축하를 받으신 그 좋은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불합격이었으면은 이 방법을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Morning Ri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아, 배달도 옛날이 좀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좀 이렇게 시장 가가지고 막 직접 보고 장 보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요즘에는 과도하게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So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Okay,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the song going out to Kim's fan Morning Groover. This is the Archie's Sugar Sugar.

Sugi Hong messaged, "Good morning. I usually check in while driving, but this morning I started earlier without kids. Went to swimming. Feels so good. That must feel really, really good because you have a little break from your kids, and at the same time, you have that time for yourself, you know, for you to work out in that very, very quiet swimming pool."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도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이 물속을 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조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즐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는데 그 조용함, 고요함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So I guess that is another beauty about swimming, that you get to enjoy that quiet and peaceful moment for yourself, right? 5532. 서머 PD님, 굿모닝. 출근 전에 아침 일찍 수영하고 왔네요. Ooh, another swimmer here. 너무 개운해요. 그리고 저도 닉네임 지어주세요.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want a nickname also because you're a working mom, raising two kids, and you have also finished your swimming workout. We have a lot of swimmers. 우리 마린 모닝그루버들 꽤나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 이른 수영을 또 즐기신 후에 모닝그루버를 듣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완벽한 그런 미라클 루틴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쵸? So, you need a nickname, 5532. 뭐,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는 정보가 좀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우리 5532 모닝그룹 항상 참여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GOD 팬이시잖아요. 그래서 GOD 팬 이렇게 좀 불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뭐 신박한 닉네임을 원하시는 건가요? 우리 5532 모닝그룹은? 뭐 혹시 이제 탈덕하시고 다른 아이돌 이제 팬이신가요? 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정보를 조금만 제공해주면 저희가 이렇게 잘 가공하고 믹스해가지고 닉네임 하나 지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GOD 팬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2, you're a GOD fan. 좋습니다. 이렇게 또 닉네임 원하시는 분들 저요 저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닉네임으로 호명해 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번호보다는 조금 더 정감이 가잖아요. 5532 이거 말고는 우리 GOD 팬 모닝그루버 오늘도 수영하셨어요? 이러면 더 이제 친해진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또 닉네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Let's go back to today's MD Q&A, okay? Let's go back to the topic.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저는 아무리 요즘이 편리해도 옛날 방식이 더 좋았어요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되게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TV를 켜는 것. 저는 이제 TV를 딱 보려고 키면 가끔씩 TV를 보거든요. 뭐 스포츠 경기나 뉴스 볼 때. So when I turn on the TV, what I see is not the channels that I want to watch, but the OTT option screen. 그러니까 키면은 일단 통신사 화면이랑 그 OTT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먼저 등장해요. 마치 컴퓨터 바탕화면처럼. And I don't like that. 저는 이제 막 채널을 막 돌리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딱 떠야 되는데 TV를 키면 옛날에는 바로 그 채널이 빵 떴거든요. 요즘엔 안 그래요. 그래서 turning on the TV, I guess it was so much better for me at least back in the days. 그리고 뭐 we used to memorize at least like five phone numbers, didn't we? And I think that was pretty nice too. 전화번호도 한 다섯 개쯤은 우리가 외우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옛날 방식 괜찮았던 것 같고 You know, we were able to just wait.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택배 배송이 조금 느리지만 여유 있게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You know, what are those? Let me know.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사진 인화요. 휴대폰에만 사진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추억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Happy Burgum, everyone! For me, it is photo printing. Since all of my pictures are just stored on my phone, I feel like I don't actually look back on those memories as much. 이거 완전 공감되는 게 이게 사진 인화라는 작업 자체가 you know, photo printing, it requires you a lot of work, right? You have to go to that place, a certain place to print your photos. You gotta pay. And because of that, shooting every single picture was such a precious moment. 그래서 사진 한 장 한 장을 좀 정성스럽게 찍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열 장씩 못 찍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나 사진 찍어줘. 엄마, 오빠 나 사진 찍어줘 이러면은 막 이러면서 막 열 장, 막 20장씩 드드드드드 막 거의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귀찮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바바바바바 이러면은 내가 이제 그 사진 똑같은 사진이 막 20장씩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소중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누르면 다 찍히니까.
인화를 하면은 한 장은 당좀 정성스럽게 찍어지는 그런 게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 guess you know, photo printing was so much better back in the days. Now we don't do that often. 이제는 이거 사진이나 웬만한 사람들 할줄 모를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그냥 너무 전문가의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아, 또 뭐가 있을까? 저는요, 약간 인터넷 그 리뷰 없었던 시절도 나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You know, when we didn't have so much reviews on a restaurant or cafe. I mean, it's helpful, I get it, but you know, now we're all over those like events and everything.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 갈 때마다 아, 이거 리뷰 작성해 주시면은 음료 쿠폰 드릴 건데요. 이러면 막 그거 작성해야 되고. And it keeps me thinking like, okay, are those reviews real then? 왜냐면 그거 부탁을 해서 리뷰를 작성을 하면 별을 5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짜로 뭐 준다는데. 좋게 작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솔직한 리뷰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리뷰 없던 시절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은근히 이게 피곤할 거란 말이죠. 신경이 쓰이니까 별을 딱네 개만 줬으면 이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해놓고 왜네 개밖에 안 줬지? 막 이러면서 고민에 빠지고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우리 모닝그룹어들 예전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공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We have some messages.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 월수금 방송 오래 들었다는 소식 중 가장 반가운 소식. 아, 그 정도인가요? 아, 이러면 또 방송을 만나는데. But just remember, 다음 주에만, 딱 다음 주만, 월, 화, 목에 만나는 걸로 해요, 우리. 딱 다음 주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분간 월수금 이렇게 생방이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So just for next week, it's gonna be live on Monday, Tuesday, and Thursday. And the week after, it's gonna be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It's not that difficult. 우리 서비님,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Good morning. 저번에 무보수로 지금 21개월 동안 진행하신다는 거 듣고 너무 놀랐어요. 빨리 TBS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라이브 듣고 싶어요. 무보수인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really hard to believe that people are working here for over 21 months without getting paid. 맞아요. 저야 뭐 2시간 띡 생방하고 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 남은 직원분들이 21개월이 넘었죠, 벌써. 정말 그 9 to 6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거의 직원처럼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동안 21개월 동안 이 TBS를 지키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는 거 되게 팍팍하잖아요. 월급 받아도 사는 거 되게 힘든데, 안 받고서는 이렇게 출근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대단하고 또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TBS 정말 꼭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좀 절실할 때고요. 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let's go back to MG Q&A. The things that were so much better back in the days, that were so much more convenient back in the days. Oh, and Ben Spiro said, TBS EFM in the past with live radio from 5 or 6 a.m. to 9, 10 p.m. or even 2 to 3 a.m. next morning was truly wonderful. Fighting Summer PD and all TBS EFM people, thank you. Oh my gosh, memories all of a sudden. We had such good programs back in the days. And yes, we did start live broadcasting from 5 a.m. And one of my closest seniors used to produce that show. Oh, it was those really good times.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더니 TBS EFM이었군요. It was like the busiest broadcasting station ever. We had so many people coming in and out. 좋은 프로그램 진짜 많았는데 다시 그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억에 제가 아직도 지금 못 태어나가지고 예, TBS에 대한 이 미련이 엄청나요. 예, 잘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 다시 컴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니님께서 4268 Morning Groover, 봉지야 사마피디님, 봉지야, 봉지야, 봄디야. Are you reading me in Portuguese? 포르투갈어인가요? Bom dia, bom dia. 써머피디님, 월수금 라이브 소식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DM으로 실시간 대화를 해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가끔은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었던 삐삐 음성 메시지가 그립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데니로 불러주세요. 신청곡이 있어요. 영화 접속 OST에 A Lover's Concerto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데니님으로 저장을 딱 드렸죠. So, even though chatting in real time through DMs is convenient these days, I sometimes miss the, voice messages, that used to fill us with so much anticipation and also excitement. 삐삐 감성, 음성 메시지. 그쵸. 삐삐에서 이제 탁 잠시만은, 연락 왔네? 이러면 이제 또 가가지고 또 메시지를 남기고.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정성이었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약간 감성적인 것 같고 편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막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은 좀속 터지지 않을까요? 그런 감성은 이제 시간 많고 여유 많을 때한 번쯤은 좀 빠져보고 싶다 할때한 번쯤은 좋겠지만 또 급한 연락은 톡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냉정한가요? 우리 규현맘. 키오스코 주문이 불편해요. 그냥 면대면으로 주문하는 거 훨씬 편하고 계산도 편했던 것 같아요. So I find ordering through kiosks is so inconvenient. I think ordering face to face was much more comfortable and paying was a lot easier too. 이것도 약간 키오스크 바이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게 계산이 대단히 복잡한 그런 키오스크가 있어요. 예, 어디 햄버거 프랜차이즈 키오스크가 전 너무 어렵거든요. 뭐 항상 뭐 적립도 입력해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막 누르고 있는 것도 그렇고 터치스크린도 잘안 먹히고 그쵸? 그냥 딱 가가지고 무슨 세트 주세요. 끝.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한데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난 느낌이 날지 않나요? You know, I sometimes feel like the time that I have to put into got extended when it comes to using kiosk machines. 이걸 아무리 제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잘 해도 그냥 사람한테 주문하는 게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입만 몇번 뻑긋뻑긋하면 주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편하지 않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옛날 방식이 더 편리했어요. 옛날 방식이 더 좋았어요.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make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그 요즘에는 근데 키오스크 사용하는 게 어쨌든 임금 절약하려고 사용을 하는데. 가끔 그래도 키오스크가 낫다고 생각할 때좀 불친절한 사람들 만났을 때막네 주문이요 네 뭐라고요 이거 안 되세요 이거 주문 없어요 메뉴에 막 이럴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그냥 키오스크 보면서 주문하는 게 낫다 싶기도 하고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편리한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나중에 키오스크가 더 불편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돌아오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모닝그룹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또 모닝그룹의 신청곡 맛집이잖아요. So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Danny Morning Groover. This is Sarah Vaughan, A Lover's Concerto.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PD. Glad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also, we're live in the studio at this moment. And yes, it is a viewable radio, everyone. So search for our channel,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E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고요. Another exciting announcement, as I mentioned earlier, we have decided to go live 3 times a week. Hooray! Just for next week, it is going to be live on Monday, Tuesday, and Thursday. And from the week after, we'll be live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Easy peasy. This is not permanent, everyone, but we are going to do as many live shows as possible, and we will update you as soon as we expect any changes on the program schedule. 그래서 또 약간의 생방송이 변경이 됐죠, 스케줄이. 이제 주 3회 생방송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다음 주만 월화목, 그 다음 주부터는 월수금. Easy peasy.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코너를 할까 좀 머릿속으로 구상 중이에요, 여러분들. So obviously there's gonna be new segments, and I'm trying to, you know, come up with that idea. So wait for it, wait for it.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Pepperoni, hello from Brazil. Are you serious? Happy to see the show on. Hello, Pepperoni. Bom dia, boa noite. What time is it in Brazil at this moment? Should I say boa noite? I love Brazil. Nossa, nossa, é se você me mata. 저 브라질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I have so many good Brazil friends. Are you seriously listening from Brazil? Are you Brazilian or something? Or are you Korean who happens to live in Brazil? Or are you on a business trip or on vacation? 갑자기 브라질 하니까 대흥분한 썸머 PD를 지금 듣고 계신데요. 브라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아셨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가 브라질, 센트럴 유럽, 필리핀에서 마구마구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반장님! 반장님! 왜 이제 오셨어요? Good morning. 오늘 아이가 학교 아침 예술제에 참가해서 영상 찍어주고 가야 해서 아직 출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So that's why you've been having a rather busy morning. 평소와는 좀 다른 아침을 보내고 계신데 어떻게 기분 탓인지 더 바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우리 영예이치님. 또 오늘 아버지 노릇하러 가시는군요. 사진도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우리 영신이 모닝그룹어 썸머피디님, 모그님들 굿모닝 라고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신님. 조국님 어서오세요.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생금, 행복한 시간 함께하러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도 반갑고 이번 달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운전 중이어서 청취 모드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I guess you had a long day after working so much, and now you're finished. On your way back home, relaxed, and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So enjoy this time to the max. 또 퇴근길 이제 일을 이제 자유다 하면서 자유를 조금 만끽하시면서 또 퇴근하실 때 즐겁게 또 모닝그룹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모닝그룹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And for today's MGQ&A topic, I asked you guys, is there anything that makes you think the old way was so much better and convenient?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우리 취업 부장님 어서 오세요. 굿모닝입니다. 썸머님 셔츠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 별 셔츠는 아니에요. 근데 또 예쁘게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보러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저는 가끔 언니들이랑 TV 프로그램 놓친 거 다시 볼 때 예전에는 신문에 TV 편성표 보면서 형광펜질하면서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

하니까 기다리고 있던 게, 기다리고 했던 게 그립기도 해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그랬으면 훨씬 잘 기다리고 참지 않을까 싶어요. Sometimes I reminisce with my sisters about the old days when we missed a show we wanted to watch on TV. We used to look at the TV guide in the newspaper, highlight the programs with a highlighter and wait for them because we knew exactly what time they're supposed to be aired. And I really miss those memories. It makes me think that if kids these days did the same as we did, they might be much better at waiting and being patient. 요즘에도 그 편성표 TV 편성표 뉴스 신문에 나오나요? 신문도 요즘에는 많이 안 보니까 그죠? 그럼 막 현관벽 치면서 마치 그 급식 메뉴에서 현관벽 치면서 이때는 맛있는 메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 설렘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굳이 이때는 내가 재밌는 거볼수 있겠다. 오케이 뉴스 피키고 다큐 말고 오케이 이제 뭐 인기가요 막 이러면서 하이라이트 치고 그런 재미가 좀 있었죠. 옛날엔 그런 걸로 재미를 느꼈었어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지금 듣고 계신 초딩 모닝그루버들 이런 게다 재밌었어요. 요즘에는 뭐 릴스 이런 거 재밌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현관 배쳐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우린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다림의 미학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Being patient is just a beautiful thing ever. 이게 좀 사람이 차분해지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오늘, 엄마 오늘 모닝그룹에서 일했다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또 대화거리도 늘어나고 가족들과 화목해지고 이게 바로 모닝그룹의 효과입니다. Alright,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and I'm going to be back for that coin 노래방 모닝그룹ers and I'm ready to, fill up your morning with some extra energy. Here is Harry Styles as it wa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웰컴 Morning Groovers. It's time for some reggae by Big Up Selector. Red Red Wine.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세요? Red Red Wine 먹으면 머리 많이 아파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함께 즐겨보는 그런 노래방 시간이에요. And we select variety of music, and I guess today's genre is up to you. It is reggae music that reminds you of some Caribbean beach out there. 에메랄드 그런 느낌의 바다를 상상해 보시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마르가리타 한 잔 드시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Red Red Wine 따라 부르시면 돼요. The lyric is all of it, you know? Red Red Wine만 하면 돼요. 그냥 춤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덩실 덩실 슬쩍슬쩍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되거든요. So this is how you enjoy this music. 자, 시작합니다. Red, red wine, 빨간 와인. 빨간 와인. 빨간 와인. White wine 말고 빨간 와인. 가까이 와줘. Okay. 자, 인트로는 이제 끝났으니까 퀴즈 타임. 어때요? 어때요? TMI 퀴즈 오늘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썸머는 누구일까? Who is that summer? You know, what summer for you? I've never heard of her before, so you might want to get to know me, right?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summer. 굳이 몰라도 되는데, 또 쓸데없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TMI 퀴즈인데요.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썸머가요, 다음 달, 6월이죠. 6월이 코앞이에요. 6월 말에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과연 제가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So this is the quiz, everyone. Summer is going to a friend's wedding at the end of next month to do this. What on earth is she going there to do? Summer는 과연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자, 퀴즈 어렵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know. Also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on YouTube.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보는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펭귄킬러님, TMI 퀴즈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이 결혼 반댈세 라고 외치려고 라고 해주셨어요. 와, 또 막장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절친 결혼식에 갑니다. 전혀 반대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고요. 축하 대단히 해줄 예정입니다. 땡땡. 우리 퍼포드님, 축가요. 브라이덜 네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축가를 진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노래 실력 아실 텐데. So you really think that I'm gonna be singing at my friend's wedding? Really? Really? Well, the answer will be revealed soon.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This is Benny King, Stand By Me. 내 옆에 계셔주세요, Morning Groovers. Don't go anywhere.

0: stand stand by me
1: junto a ti
0: 역시나루는 junto a mi 이게 되겠네요. 어때요? 세계 국어가 왔다 갔다 하는 좋아요.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사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명품 진행이요. 자, 신랑 신부 입장. 오늘 신랑 표정이 대단히 덤덤한데요. 아주 용맹하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망하겠는데 진행하다가. 근데 보통 진행은 신랑 측에서 하지 않나요? 과연 제가 진행을 할까요? 2207 also said that you're gonna be doing that MC on your friend's wedding. 사회 보러 가십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게 우리 신규 모닝 그룹업께서 보내주셨어요. 꽤나 또 신규 모닝 그룹업치고 되게 확신하시네요. 우리 지오디팬님께서도 춤부라도 하나요? 축하 춤이요. 살사 댄스 축하 무대. So you're gonna be dancing at your friend's wedding. 딴딴딴딴딴딴딴딴 세뇨리타 세뇨리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 원피스 입고 막 제가 막 딴딴딴딴 막 이렇게 할까요? 재밌겠다. 제 친구가 그런 부탁을 저한테 했을까요? 우리 6294님 You're gonna be receiving the bouquet. 부케 받으실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과연 그럴까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부케 요즘에 근데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뭐 그냥 받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다 봐줄 것 같아요. 예, 부케 받으실 건가? 결혼식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죠. 근데 여러분들 좀만 더 보내보세요. 정답에 근접한 답이 좀 나오려고 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So you guys need some extra effort. 자, 여러분 진짜 쓸데없죠. 선모가 결혼식에서 뭘 하든 말든. 근데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저 친구 결혼식에 뭐 하러 갈까요? 라고. 아, 우리 GOD 팬님께서 지금 열정이 터지셨어요. GOD 팬 is coming up with some multiple answers. 베프의 진심이 담긴 편지 읽어주는? 이라고 왔어요. You're gonna be reading some congratulating letter to your friend? 오, 베프 결혼식 맞습니다. 일단 요건 정답이고요. 좋아요. 이 노래 끝나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This is Korean cake reggae, everyone. 핑계 by 김건모 선생님. 언제부터 김건모 씨가 선생님이 됐죠? Do not make any excuses, everyone. 닌 내게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Let's go together.
2: 지금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Do you think that you can put a smile if you're in my position?
0: 영어로 가사 번역하니까 너무 길어져. 구구절절. 우리 펭귄키러님 패백하러 가시나요? 아, 겉모양이다. 맞아요. 핑계입니다. 패백을 제가 하는 건가요? 이거 뭐 신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닝그룹아들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줄해보시나요? 덕담 해주시나요? 아, 덕담. 제가 그럴 나이가 벌써 된 건가요?

and you're making up with excuses. You're coming up with excuses. 노래를 이렇게 망치는 능력. 그냥 한국어로 부를게요, 여러분들.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what is Summer going to do at her best friend's wedding? So it is her best friend's wedding. 제가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거진 뭐 한 십몇 년지기 친구네요. 20년 가까이 되네요. 네, 그 친구 결혼식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와, 지우 대표님 지금 폭주하고 계세요. 혹시 서버 PD님 숨은 탤런트 사진 찍어주시나요? 라고. So I'm gonna be taking pictures for your friend's wedding. 아, 이거 돈 좀 많이 줘야 될 텐데, 이거 사진 하려면. 아, 제가 사진을 찍히는 건 좋아해도 별로 이렇게 찍어주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 사진 찍어줘 하면은 막 20장 띠디디디디 이렇게 눌러주는. 도대체 사진을 어느 장단에 맞춰주기가 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압니다 아 우리 알바생 어서 오시고요 표양냉면 씨 알바 출근했습니다 썸머 PD님 평냉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또 주 2일 평냉하고 있거든요 So I'm having cold noodles every week everyone 자 그 정도로 평냉을 좋아하시는데 또 우리 베스트 알바생 되시려고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 주어주셨어요 I love your nickname cold noodle 평양냉면 장미님 아 저 심지어 오늘도 먹으러 가네 점심에 평양냉면 먹으러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구랑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 퀴즈로 할걸 대박 아 진짜 바본가 봐요 You know who I'm gonna have this Korean cold noodle with? I'm going to be meeting up with Christina who used to be the host of Morning Groove 제가 크리스티나 선배님 만나러 가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거라서 방송 끝나고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달려갈 예정이에요 평냉 타임 어때요 어때요 부럽죠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께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장미님 재밌어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장미님 어서오세요 좀 부끄럽네요 이렇게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오케이 okay. Our next song is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 I believe in you 듣고 계십니다 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하반기 start 어, 여러분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So since you guys are suffering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오 우리 2207 신규모닝 그룹은 제 찐치는 축의금 받아줬어요 혹시 어쨌든 늘 밝은 썸머님 찐치는 행복하실 듯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 친인척들이 하거나 친구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숫자에 약해요 So I'm not really good with counting or having cashes 그래서 친구가 저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저 축사하러 가요 축사 예, So I'm gonna be reading letters to my friend My handwritten letter So I'm going to a friend's wedding to give a wedding congratulatory speech 그래서 마이크 들고 친구야 벌써 네가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네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저 좀 약간 친구 앞에서 웃음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전 좀 슬픈 감성으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I didn't even start writing I need to start writing So I don't know what to write 혹시 축사해보신 모닝그루버들 계신가요? 저한테 팁 좀 전수해주세요 So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congratulatory speech for your friend's wedding? I don't know what to write 좀 웃기게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I don't want to make the bride cry, okay? Because I know that she has been putting a lot of time and effort to put on that makeup. 또 이렇게 분장하느냐고 친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눈물을 흘리게서 지워주고 싶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 많이 고민 중입니다. 혹시 꿀팁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부케도 받아요. 친구가 너 싱글이지? 부케 받아 이래가지고 오 알았어 이래가지고 예,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예, 저를 이렇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케도 받습니다. 저 되게 많은 거 하죠? So I'm gonna be so busy at my friend's wedding. 축사 끝나면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박수 치다가 사진 찍으러 가고 또 달려가서 부케 받고 So in order to do that, in order to receive the bouquet, I am actually playing badminton these days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순발력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배드민턴도 요즘에 치고 있어요 나이스 캐치 해야 되니까요 놓치는 것만큼 좀 슬픈 게 없더라고요 I don't want to ruin the flowers obviously because the flowers gonna be mine 또 부케도 잘 받으려고 지금 민첩성 훈련을 위해서 배드민턴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o that's what I'm gonna do 우리 GOD 팬 축하드립니다 You got the answer correct GOD 팬님께서 우와 맞췄네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진심이 담긴 편지라고 했어요 우시면 안 돼요 그나저나 제 닉네임 GOD 팬이 되었나봐요 꺅 GOD 팬이었던 걸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you're happy with your nickname? Yeah? So we do have, you know, good memory.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메시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 is like doing an excellent job in catching up with that. 그래서 우리 5532 모닝 그룹은 지금부터 GOD 팬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5532 하면 GOD 팬입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GOD 팬. GOD 하면은 5532 모닝 그룹어를 생각해 주세요. Alright, this is Full Moon, Moana Scream, Fly to the Sky, OPPA 오빠들의 Sea of Love 듣고 계십니다. 하니 오빠와 또 Brian OPPA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 선샘 모닝 그룹은
설마우리다음주부터커너커너주3회들어야되는거예요라고해주셨습니다설마요제가이렇게똑같은거하는거별로안좋아하거든요 So I don't want to repeat the same stuff over and over. So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ifferent segments for each day. Obviously. 자그정도는해야되지않을까요우리모닝그룹들 So wait for it. Wait for it. 기대해주세요뭐어떤코너들을또선모가혼자이렇게들고올지게스트는없어요돈이없거든요 원래옛날진짜프로그램생각해보면 when we think about those programs that we used to have back in the days, we used to have different guests for every single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ll different guests. Can you guys believe that? 이랬던날이있어요근데저희돈이없잖아요게스트없고요저혼자어떻게해서든죽이되든밥이되든할수있는코너들로 꾸려보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들기대해주세요네생방송이늘어난건그래도어쨌든좋은일아니겠어요Morning Groovers,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that congratulatory speech? 제가방송은해봐도이축사는안해봤단말이에요이거되게정성스럽게써가지고다음주까지

뭔가 내야 돼요. 예. 아니면 확 울려버릴까? 치고 그냥 울려버릴까요? 또 그런 게 축사의 맛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축사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만큼은 울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울리는 것도 또 하면 재밌겠네요. 제가 우는 거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Anyways, morning viewers, thank you all for your participation. 또 이렇게 또 이렇게 TMI 퀴즈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Alright, morning viewers. It's time for me to go and get ready for that news headline. So I'm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For the moon, let us sing. This is the flight to the sky, sea of love. 어디 가지 마세요.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Happy Friday, everyone.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s we wrap up the month of May, warm early summer weather continues across the country. Expect plenty of sunshine today, with temperatures climbing as high as 28 degrees Celsius, making for another bright and pleasantly warm afternoon. Temperatures will remain near or slightly above seasonal averages for the time being.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4 to 19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between 23 and 28 degrees Celsius. For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ise to 28 degrees Celsius in Seoul, 26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27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Gwangju, 25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4 degrees Celsius in Jeju. And the good news is that the fine dust levels are expected to stay in the good to moderate range nationwide, making for clean and comfortable conditions.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0.3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Yes, yes, yes, Morning Groovers. I am back to go through more of your lovely messages.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오셨어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다음 주부터 주 3회 생방 축하 축하드려요. 너무 좋아서 소리 질렀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저도 소리 질러요. 우리 다 같이 소리 질르도록 해요. 와우! 주 3회 생방스!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사소하게 기분 좋은 일들이 종종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멘트가 막 쑥쑥쑥 튀어나오네요. 우리 캐리 아빠 어서오세요. 웰컴 웰컴 캐리 아빠. 우, 주 3회 소식 나이스입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왜 이제 주일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뭐 주 3회를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애기 등원시키고 출근하느라 이제 듣고 있는데 생방송 늘어난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good to see many of you excited about the extended live broadcast starting from next week. 기억만 해주세요. 저희가 TBS가 드디어 막 정상화가 돼가지고 사정이 좋아져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 아직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주 3회 생방송 재밌게 들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불끈불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Okay, now let's go back to MGQ&A. We're not don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were so much better and convenient back in time.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And I'm loving it. Let's see what Musical Lover has to say about today's topic. 굿모닝, 요즘에는 최근 걸로 재방이 되는 거를 듣고 곧 매일 생방하는 날이 머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방을 3일이나 하다니. Yeah! 소리 질러! Thank you for that excitement. 저는

여권의 출입국 도장 찍어주던 것이 그리워요.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또 가끔 여행하는 저는 그 도장마저 추억이었는데, 여행이 가고 싶은 월의 마지막 출근 날이네요. 거북이의 비행기 시작합니다. So, musical lover said, I sometimes miss the days when they used to stamp your passport at immigration. I remember that, and I haven't thought about that at all, because things got so convenient and automatic these days, right? 요즘에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딱 패스해버리거나, 뭐, 전자여권 사용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미그레이션에서 그큰 소리 나는, 막 지진 소리 나는 쾅! 쾅! 막그 도장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었던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도장을 좀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you know, as much as you travel, you would obviously stack up those stamp marks and, you know, looking through all that past passports was quite fun. I liked it. 그래서, 아, 나 여행 진짜 많이 다녔네. 이러면서 그게 도장이 많아지고 여권이 막 두터워져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연장할수록 뭔가 뿌듯해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 도장 시절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도장 몇개안 찍혔을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나라도 찍힐 거예요. 해외를 나가질 않으니까. 요즘에 그런 전자여권이 막 생기고 했는데 근데 여권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쵸? 옛날에는 그 초록색 여권이었는데 전자여권 되고 되게 예뻐가지고 여권 막 새로 받았을 때막 구경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I'm gonna continue reading more of your messages. 여러분들 떠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거북이의 비행기.

That was Naengmyeon by Myeongkha Drive, and that song really got me hungry. 점점 배고파지는데 우리 평양 냉면님께서 또 냉면 노래하니까 바로 등판을 해주시네요. 평양 냉면답게 냉면을 좋아하는 서머 PD님을 위해 명카 드라이브 냉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직접 해주셨구나. 그리고 서머 PD님 결혼식 때 평냉 나오는 건가요?라고 하셨습니다. So are you gonna be serving some cold noodles at your wedding? 맞아요. 우리 국수 많이 먹잖아요. 그뭐 뜻이 뭐였죠? 그긴 국수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그 관계가 이어지라고 뭐 그런 의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수를 먹는데 결혼식에 냉면 진짜 괜찮잖아요. 여름에 결혼하면 솔직히 뜨끈한 잔시국수보다는 시원한 냉면이 더 나을 것 같은데 I'll take that into a consideration sometime in the future. 혹시 경험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여름 결혼식에서 냉면 드신 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비님 그러고 보니 서머 PD님의 계절이 거의 다 왔네요. So it is almost your season, summer. Your season is approaching. It is, and I'm loving it. I'm excited every day. I have butterflies inside my tummy because I'm so excited. 여러분들 여름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여름 내내 매일매일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Even though you don't like that hot, humid weather, but think about this sunlight, beautiful sunlight, the sunrise. Sunset, clean air, all those outdoor activities. You know, you're able to go to the beach and everything. You see some green trees out there. It's just so beautiful. 여러분들, 여름을 함께 저처럼 즐겁게 만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즌이 오고 있어요. 움츠러들었던 겨울 동안 이렇게 좀 움츠러들었던 제가 이제 다시 피어나는 그런 시즌이 바로 summer입니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This is regarding MG Q&A. 예전의 극장은 동시 상영이 좋았어요. 표 하나로 영화를 두 개나 볼수 있어서 좋았네요. So I miss the old theaters that had double features. It was great because you could watch two movies with just one single ticket. So I asked about this to Park Geun-hye 팀장님 during the song break because I kind of had no idea because I never experienced it before. And she mentioned that there used to be a movie theater that features three movies in a row if you buy a single ticket at nighttime. 그래서 티켓 한 장으로 막 영화 세 편을 밤 동안 이렇게 상영하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이게 가격적으로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거는 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영화를 보셨는데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근데 이런 거왜 지금 안 해요? 가격적으로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약간 대학생들 어디 오고 갈데 없고 춥고 잘 태웠으면 영화관 가서 자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두 개면은 두개다안 자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밤에 하는 것만 아니면.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according to our 박원희 팀장님, they would feature a very popular movie and at the same time not so popular movie together. 그래서 약간 미끼 상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쵸? 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관에 이런 이벤트, 왜 이제 안 해요? 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해피라이프님. 남편의 생일이라 미역국 끓이느라고 바쁜 아침이네요. 가끔은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 그리워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친구 간, 가족 간눈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몸과 정신도 피곤해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So sometimes I miss those days when we didn't have phones because we can then have more eye contacts and have some real-time conversation with our friends and family members. 그래요. 이 핸드폰이 참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는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질문이 옛날 방식이 더 좋았다 이건데 다들 추억 회상을 많이들 하고 계시네. 옛날에는 이랬던 감성이 좀 있어서 이게 더 좋았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된거 이상 이런 얘기 나눠보는 거죠. 뭐 그쵸. 어쨌든 우리 해플라이프님의 남편분 생신이군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r husband. Have the best day ever. Best birthday ever. 우리 수박이 아빠님, 서머 PD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운찬 목소리에 힘 받으며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Let's go! 감사해요. 노래 신청 가능하다면 빌리지 피플의 YMCA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셔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oday with this song,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for the highlight. And also, don't forget the live broadcast next week, Monday, Tuesday, Thursday. So I can say that see you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라고 말을 하는 날이 오다니 너무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들. Alright, I'm gonna now groove out with the final song, going out to 수박이 아빠, Village People, Young Men. YMCA 들으면서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